당아치 청통이 농커고 고노고 너가 나니땅 너가 참글 아 달라 몽고치 고난데 고니 산도 통통지고 답처럼게 청통이 농커고 고노 청급 자이 농커고 고는 디 어그든도서 인다 하정 자적 치와등 아니 닌카 치와등 다 어른게 세슈고들아 치처 도는 마이노 손시즈가 같이스기 디답고다 남이나라 청통이 농커고 고는 디 어그든데 몽고든 달라 도는든 응나 아 달라 아니 근게 그게 다지 몽고그랑 아진게 가차든 양나 디르긴달라 타흐지기다 잡주르요나 마 리더라 다로이나라 그치고 제속고 고르기 가사긴 달하버다 준던즈 망아즈든 리더든이 창통요농 쿠르쿠르 창급자이런 쿠르쿠르 다 돈드그슝 트브제 단다무가 돈진 망아즈 아르그지라 고지 남이나욕 니마 리르진다 파치르 고지욕 Nima riri zinda pachir chang tongdangi tongduk zogu ndomu nang sida yosa bari. Dihtab gada, ayarka gadi tsundi nga tsi chang tongi nangkur, korgu nura, chang gub zayi nangkur korgu nangu, daga nyenkanda, chertar zhuguk,

디타구다자치 칼와당 자치 람로 소소가 남이나라 다창통이 농크르코르코노 창고즈이 농크르코르코노 디르크니 카동 버드 아타 돈드 슝동 노긴 지금진 안 발아스 과거다 나속산데 비그라 양나사실 감모 테브기 오늘 다창통이 농크르코르달이 지금이 녀세콩고 농크르코르 마치노 조지 니글라카니 아 다녀세콩고 농크르코르 체치그라 타나 랑그마르시 셰마양 노파지다노 너무 그리카세 이제 타나 랑그마텐다 존카나 질고노 타나 랑거 고거제라 아 다시 고그닉 살아스 고허다더니 아다 아짐을 르흐퉁 뜹지다더니 소르고노 너무 그능슬 디안치게 그장게 세스콜라스 관다 죽다더니 아다 니세캉고 안조파라 안조 능근 소고노 너무 그던다가 감마스 오케티 답고다 아 창통이노 창 창고 제달이 그런 거고는 데르긴데다 하정 년카원님 맞을게 아단디 아 그게 지금딩 안 반디증 조르는 이금 소화당 조르는 이금 뭐 맞지 조르는 이금 단남다다 노파 잡친 조요 그 뒤다고다 창통 문인 그 창 우자이다는 거고는 라스과 창통 문 거고 라스과 뭐지리 뒤다고다 달란 지금디 이어 바즈 남이 나요 남아는 지금딩 안 반디증 조르는 이금 소화당 조르는 이그 맞지 그 노르통데 달라 노파 감오조 요크지 당아치 얘긴 뜻이야 코너티 타고 자치 칼로트 자치 남로 소소가 남이나 창통이 넘고 머크르 줄에 창고 제일은 그 머크르 줄 창통나 넘고 머크르 왔던 머크르 코나 처음은 통하다 스코는 더가 짜든데 네버터 이란 전주 가치가 도마이나 다이초 에르카긴던 머크르 데다트니 스네 이치고랑리 어롱조 사클린다는 자가 니글라케니 그게 사클 예르머리 강즈 이나다 창통 넘고 머크르 코는 너무 나스 감모스 나스케 달란 지금도 양잡 최총 감은 그니타니 당아순듬드 된정달라 아노바스가 잡친 리오노고 더무그 나스트디 타쿠다 남즈기 나르자치칼 와톤데 실람로 소스쿠다 아랑닉 참글 딩글릭 샤와 나스군데 쳇기다 메퍼즈고게마 쳇기다 안더카 아랑르팅니 오 다지 고구에고 온 디 라카니타 다랑랑 그 돈노즈 가즈기고 오티 타쿠다 자치 실람로 자치 칼로 소스고 오 남즈기 인나라 다랑닉 덴치그 아랑닉 아단 로스탕 데뜬당 어 다르니크 안데신 잔탕게 촌다니다 오다 창통이 농코르코르코나라 창고즈이랑 코르코르동데다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 단디랑 아 탕치기당 탕니 세진난다 양나 오다 네스크브크 오다 장게장 마르다 세진나라 양나 준 마요다 세진나라 온 너무 그렇게 양 니신 잔탕 가장글라 카네 오다 창통나 준메크 Нишка автогчигзгэ жизгэ дисэн чигнага чангтонгын онкур гораара. Нистопагэра маргдара о тондгэра маавшунта. Ян варкэ жигзгэн обзансазэ гэн чангтонгын онкур кори чизгэтара. Эшчүлмэк тондгэ мэксэ жинара. Дэмуг минзэнтэн нунчэ чэнгэ та аникэн дэнэмтэ. Лэсэ бар дитагэда шкав арэри яна ланэри та чи чангтонгна а хойнэ жинэ чи тондгэ маавшун гэдэ данара. Дэнэ нишкэ бзамрэ дэнэ нишкэ бзангэ чу кализнэр чуку тачу чу зонымзнэр чуку томузги гынгы а чыгго томузги гмамчнэр жара эдэра чын тонуна нам йеннэр нэн казгыра нам йеннада одарыгни кэ

담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지랑가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근저도 체지 힌도바 끊시 체지 히기바 끊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토비 리콩 땅 머길라 조심 코비 댐질시 바땅 샹칭 제자치 찬슬샤바 점크나 남라 알라나미 비킨들시 키르탄돈 롱의 창굴 종합이 감나 찬슬럽도 없는 일 금지했잖아 근데 동비 안난가금 거거들 디크비임비 제추추제 스팀핀제 찬슬 사르투 타제 지실가치나 럭터 땅습시 바땅 아랑글랑아 아제모 사르투 피디제 제용 출람 지버시바 아제크제 탑지라 샴드 세제디 링근 조르스바땅 말릭 탄주르디 세탑 조르스바 체치 전제디 아무범 조르스제지 인총시바 사르투 말릭 쇼디 판니 쇼용니 제치르 통화 지시니 샹칭웅제 찬스 사르투 탈 페지 서반 종을 근데 동기 말릭 진경 거줄니 방할리 치르당티 캬콩 소비에 럭츠 간능 원나 터자니 송훈제 치치담비 찬스 사르투 럭도브 흐치기 디브제기 톤소바 쉐스만 냠디제 사르투 라케페 동아당 지금 화인제 토사당 돈이 니진 즉진 탈람 날라 케빙은 시니 자디 사르툴디 돈이 렘푸르제 근딜라 그흐 조르 녀르시기 사르툴은 좀 쉬용니 계승시 바당 좀 지다 능진 당 아랑산이 진 좀이 혼디 소르충라 흔하니 자르 심지만히 사르툴 사르친제 손흐 강르기 제기 찬슬 지충 말르가 티상다 동아당 페이지 땅아 된지글라 냠다 통친 시제 땅 Gelhung-tang jindu-ma nyam-zin-se-gyab yin-chung-si-di Cansil-sartul-tala lam-lug-gya-mang-jah-tambu-chak-bur-se-gi. Deng-ga-cansil-sartul-shabi-ta-gi ngu-chil-la-shuk-yong-ni-hin-hung-ba-dang. Zan-zing-gan-sung-je-jig-ta-tung-wa. Sartul-kori-yab-lag-jir-se-ba. Tang-cil-lag-bu-chin-ba-ji-si-di Do-gi-tur-gang-ga-cansil-sartul-ji-to-sa-mba-bi-chin-gi. Lo-dun-chuan-ji-tang-dun. Xiangqingwujie gonghu cangmi lungi changgul zhongawi cansil hrtodun jil kibanzikchin xiebi ngagzhul lingan la hirtuk samu xiebadang. Cansil sartu xiaba lgbar zhabi chapsil rangshtuk dang samli rangshtuk, xiaxchula rangshtuk ji jirgda tongwa. Qi qiwasimjie xiangqingjie ngini dang, karli ga qiwasimjie tabji goni la gangzgdi. Arangil ngang yilkibjie tabji chishuk dang, Xiangqingwujie pejijie jayung la huidir xieba. Cansil abjigajib jijir la gandil namur tongwa. Cansil sartul hrtagab yinzikchin la, hrtigindu ma gandil tungwa. Malag jinjie cansil sartul ngagadul xieni jirgla tungwa dang. Ngyugnir ngang jamri cagir vechul xieba. Ngyugnir gi pashung najuna cansil njumak jesang xieba. Cansil sartul dang, toni sartul nyamri samu yongur gandil tungwa jishidi. Cansil sartul ahdini cungunji hrtikam songshchub dang, bici toi pegi la mdakchur xiegi.
1: Erdavja pi cip jangni nina. 相亲等于书记学员把深圳劳动传记司令你年内着重腾促及连战的混乱王之分等中国残力的冷罗力先去看看国作理由话术各部年和比中国年内劳动总的是一个比前亏提子本特质皮劳动传记相亲等等相亲使用个策皮的促进腾当不是司令你别不是点这些把等前亏大概第一的人物能错成了罗州的团体来加学学别的过程是业开不下去了年为论等个 村民级学校书记习近平跟外国的伊拉担保中呢，杰克不特征内控团队长托萨陈比，林根的节目彻底开的，年年劳动的培训是通解的，老年马勒萨瓦陈巴等，内控五点将甘松学兵得出了感情的批判马斯勒，三千左右等牛的级别把乌龙门外，三届七万级级特蒙满比团控六十级的，实际级三十多的什么来六点等，混了错大批判，团队级是去年借用钱等着的团班跟着当时的。 中国欧洲的团队界，是按照那个业务等先进短片的更老学习。老人前个中央部门里，历史级别是在从产业部到会等，团队部这一套个内置的开立等等等部这一带，年度级欧洲的这套个事务，南个个历史个个中等，欧洲的松枝节，小孟年部级，委屈的也那么点结巴。到会有个，我弄个节点是钱包等，欧洲老总统，财新老老说，这个节组织成说个团队培训了，跟着当时的。 차상
2: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ཅིང

0: 다 랑게 랑게 랑게 야라 직 쫑치즈다나 랑게 랑게 람즈 자르치다 다 땅회인데 랑게 냠스 터빌레는 제조 덤은라
1: 제제 다치 토머스 속당 시기다 닌긋 돈드그나 쿄긋 돈드그나

송 다니 디와 야르머 그 캄치소 넘드기 다니 초와 야로고 맘친 그 주소피아디 제속당 그 뜨그 주다나 영녀제제데 주즈 그 두그존 마르 다양 직적에서 등을 랑톡다 니르와 셈타고 나다 체롱이 과요랑 특강 때문에 리덴전 히그마 퀸 라지

0: 제요셀 룬덩기 릉거 용부블라 때니 쿠 초아랑 데스튼견 제르도 중 첨부식 숑요 영지셴나 년쿠르죠 본지르나 쳇덩 알로 자와지나 쉐머기 바싱인다 텔리젠 점질 요실 땡 스타쇼니 셀란조아니 지제 틀라타 땡 데니 다르타 침층층머 알랑쿠르욜 소스나 만저 자슴 종일 야쿱 젤릉거 땡컴 도드 머너 마치르비 혼라 코나 사탕거 땡컴 도드 머나식인 다르티 와르드 키 니퉁 조응알로르 자릉성 멍멍 스중거 셈비 사탕 땡컴 도듬 송칩 르치르데 냐르츠그 신데 사탕 도듬 바니 땡컴 도듬 버 제르와니 종 콜라 보바티 이바식인 야쿱 젤릉 송칩 제체데 어릉니제 니흔 돈타바데리 소소지디나 정미의 젠컴 코리그 송집시 진요낭 도듬등 송집지 차북콩 말리 체르신요 원칠 자탕라 도듬 예부시나 조 도듬등 송집진 간치 디치지 직정임을 등급 고르송시급 자탕 년쿠르지 어르등치 치어 대비진 어르지 소치거등 젠이 성물 고르송 돈든시기 버리든 고르송 링근 말리 말릭잔다지리요
1: 순수지인 탕쿠르제르체등 자흥라 문틀 도크르 첸부시진요 디츠진제르와등니 제르두근로진바는 제금 코리그잠마슬 다둥코치 고르송시등랑 제르두숑요 순수지샤제르 룽깅원라 고르송인투 라그치 조우예물 룩바멍부시크 통글 제르트르시기방 히제미 당급 제금 고르송 년치 APP 조진비강그 고르송시비값스 긍식이 희토송나 라가치르 카프리젠 돈니 진니 디토드 통글 타프르텐 고르송 할리 나이클 젠데 지리오세스 소소티 제컴 고르송 닌치가 칸제급 차릉이제 총총 깨는가 샤트데 다든베 치익치긴인 고르송 셰컴 통와리 니위 루흐슨 게랑라 소소지인 총호랑담든 초들 셰진비 총총 깨는가 차지라 디진 도크르 셰진요 초지대당 총총 깨는 차대니지 나는 리그지르 지게 소플 시바등 다루응 지게 소플 시진데 당급대 초원인디 인준대 지료설 공정 제목도 송와는 적공자 준로리 체른조와 등 란세자 준영 제첸조한 손톱 손등도 멍모토비 샤릭 등 과무 정크 수거를 지수 처가 리나 멍비 정카 멍등 배진 요청 치에 원슬너 종리 원칠은 통가비 니인 더 청마너 야급 질랑기 소슬라능위 차능리 원칠의 자통도 고식 살리가 생 혼돈라 드글미 소수지 자통 샹질 등조와 등 초무 저위 남바 먹긴 통디 산인조비 자통의 제무 송영 초와 진충실 가와리 다다 람드기니르 티송던 로아등 송중자와 지마체버 사튼더 당상 제금도 님가나트 케버 데와등 첨청 머게르제등더 레비 송완의 자튼근 잠미제 제도브리 제거 잡질르키비 소순나 만드 자슴 중 일라 야크브 절릉능게 치로총 도트므르케케 도흐인 니통 니르가리 야흥문더 코는 차치 데위 제금 도트므르케케 르소인 코너 도든바 잔뜩뜩 멍송벌 땅키지 고르송 사클 메물 라니랭이스 고르송 샤비능 뜻시기 텅흐라 소수지 마스톨로 종당 이슈 워거랑 쫑클 쳔머레 종근 린츠 사케트 고르송 셰티 글로일린디 바시글라 제몽등 차바리 케인 쳇다 고르진 넘구 난 쳇트브시데 니르트 쥐실시비 스탐말르브 가와미 바리 스카프테르 탕통 통지가 인상 다르트가 증메비 키셈바 아랍된 측대 샘자무 통라 송와리 스타블가 바시기라 디토트 닐텁송 처군든 자식이 제바네 키나명 제토 메바시기리
0: 소소지 고르송 제비 사찬의 초폭마 저통연 인상 과거용라 젠컴 통콩 하르시 메바시기리 로바시긴 비찬니 르간르비 카다 롭툼 제데 ki chungti ni zong, rung zang an na taikir soli ke choni deng, rukbi choci deng jiwa yu ba hi yo. Soi soi ji chumu la dokir she jeng, zatang sim la zong sheng, རེ རྩེ སོག ཆག སེམ ལ

야 냥니위 두고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지적거 산지 노진반데 인제나 총모르클론 칭거 원도기 감성거 두고 총총초 제대고 지시비 디즈럭카르마 납지랑거 나총시비가 체거 타통렘친 나니나 두고 총총치 리톱거 두고 보자지민 리에트나 두고 총총청마거 랑거 파사 파이니 파마 등 산더 영나 나님 그 쪽고 총총 잠바 등 산더 다가야는 그 공성도 허체 보즈로 그 요질 드나 부자 좀 그 영 림츠 홈마그는 따라 정마 산드즈게 조노 가야는 그 리샤 제메라 디 한친이나 영 쪽고 총총 정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톤당나 파마 등 산더 하는 그 지사지 그 어처는 섬더 조니나 참치마리 송 다니 따등지 유그 진실라스과 영나응진라스과 더참마영 이과즈긴 디한친닌지나 영어랑 대화가능나 시그 다르겐바가능나 다크리스탄쿠이셴나 가나트음셴나 킬르셴나 다듬응아르와진가 로른시그멍가 더참마긴글음나 요노기 시샤더참마영 이고즈긴니 이고즈긴징이티드나 나치 시샴멍아즈 히탑거리 ti han chin ni na yong tuk chong chong chang ma ge yu de xi guo zu no da xi ge ba ji li chin u jian ge tuk chong chong chang ma ren ge pa ma sheng deng yi da chi ga la su ge song da deng yi da chi xia de ji nan zha chi chi zi ji nan zha de mo da ni yin ning guo ti han chin ni na yong ngi wo de tuk chong chong chang ma da sa zha jian ba yi guo ren yu gu no shi ge de deng ten da deng yi yong zhen zhi le dian ji ge shu ga yong xi ge zab zi wei jun de pu zha jin ge dan ji na de ren ha wa sim ge ngo mai da deng yi chang ma sai da zi nu de yi

나 가야티 지숙바시니 너무가 시스템 요과즈 쳇득고지시요 되나 쪼꾸총총 처마게영 냄비 쇼르트 초랑니크 하랑가 파사 파이크 가야는 그 공성등 릴리 하랑가 파사 파이크 그렇지 고바트 처무즈 그래 능기스 가야르 좀 그럽게 고바트 처무즈 그래 던지나 이스 고리 저 희기치티 영은 초랑니크 더스타위 시스템 요과르트 지오나 포자르기 막을 요 마치고 아리 뜨나 띠랑 같이 지그드 뜨고 총총 참마 리샤게 쳇데 켓즈가 아니는 모습이 없이 주의 아리 뜨나 뜨고 총총 참마 그 자리 요구즈 히라 텅디 나총 시비가 측그 산총 동우 조기 딩저근은 아시가 띠랑 쳇데 고디요 노가 실 녜무라 영나 롱르 참바 알흐 참바 너가 신인 주일

야, 니니위 두고 총총소 공닌진아치 나총지와 삼트 노르글롱 노그 시르 과틴치비 파마시 고논디니엔 땅르 다나치슈니 두고 총총와 양식 찌끄롱 노그 롱르 참바즈게 년나 추모리 리 다나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총디니블리 게서거 종아 디요나 영나 게서거 종아 녜요나 도모 두고 총총 양식 멍지르 다나치 달름니 게서거 종셰 땅나크시 처저지 탐노가 두고 총총 양식 망아즈거르거리 디다나 두고 총총 참마 영어는 그 파사 파일라 송이 다 로링 그 촌나 영 게서거 용답셰나 간니 아 단디라가 쇼코 휘차인 망아티요니 도모영 씨 망너 그주 까마송대 등이 형 기서거 동안에나 영초과 다나 기서거 중거초나 시비요 로카 등 참노거 허종영 씨 망너고 직시에나 아주 다 기서거 요 그나 총디가와 그게 다 조르시가 다 조르가 그게 담질영 씨 망가 다르기가 잔죽고스가 형나 그게 샤나가 번슴 denjina shanak pansum denjina de konuga ta tamjil xi mangni tamuz ti hanchin ninjina yang tuku chong chong mangaz kingi wor ta ta gonuz ga jang thela thungzen yangna jang thela thungjer han de ga tamjila yena yang xi nyenji yoni nang gi se jang thela thungjer de khamba ga zong tang ni ta ga langa thapi ka ps lawni ta anjina khargi khama wa yangna jang ma wa dan de la squari da tingi haranga ama chenu ranga ama ge khalen tsitsmai nyoba ji nu ge ta ge la la so pa tam ji yang si ge meng ni tmo ge ti han chi ni yang hua gong a dan zen tar wa ta wa ta ge leng ge chi chi ma sen ta wa dan de mu ge tam ji yang si ge meng ge ti jeng ge zhu chong chong chang ma ge yang ta ge che de xi ba la cham nu ge ge ge rong hui yang si ge meng ga de cham ma ji na li da teng ni di shu wa ji na yang si ge lob jong ri na chi ge ni zu ga cha chi ju ni wan da jong de ri tu ju ti han chi ni 특급이었는데 펀슴진 소화통 들죠. 다 그렇게 롱근능나 당회라 셰바라 대한체니 그렇게 회인죽라스과 시그 망아즈기요카 디터나가치 더정나 지그니 가차그와 아 가차그 끈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치 주송느리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 ш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 зун.

0: 과즉 통고.
1: 도주 총총소 제주 대모이나 나노 팀친을 좀 진량 롭충거 로마 라모더진 대랑 니 제주 안학등스 셀이야 뭐 안학등거 갑신아 워 리카젠스르 하나 하나즈가다 제오 손진 간비 제사존리 룸보 리카젠스 고근도 땅스 제오 손진 간보 라롱 몽송자롱 룸밤노 룸보즈 지가르마니스 닌츠즈거시루다 로아즈거나니 샤이즈가로 제거젠스가 티탄스 제오고 샤이테 체게 니어도요 코아그 제총 처모진 디히 지스 샤이디 니케 니었으며 코아그나 니었은다나 자즈 체이다그라 니어즈다나 양자즈 총이다거 지스 영 아제오고 더나 체게 르 처모즈요 샤이디 니케 르 자코즈라 리마 아톤티즈요 드니다 저 송진 간부 샤이디 쳔마 우송스 쳔마 송이 샤이디 주 아르자라 아마 니가 긍아오다 샤이디 응 아마 아니뇨고다 아르자 가차뇨고다 지셰스 던다 저 송진 간부라 샤이디 니게 자귀 자통이 데스 정식 망고라 샤이디 아르자라 아마 니가 쉐라 턴던스 아마가 넘뇨크 아르제고 청담비긍 니턴당스 제오고 샤이데 칭아 다시 쇼흐다미 랍자위 다시 치초 아마 가니그뇨고다 아르제 아카차뇨고다 자나미니스 샤이디 어치 고몬 쳔메메라 어치 모르는 고고 닝아 아마 가니그뇨고다 청급서소나 가차 제모 오쭈노 고고 닝아 아르제 아카차뇨고다 지셰니스 영 저거 더나 치다시 체게 르가 자후스그라리 마톤티도 가르 다 체거 좀 더나 르치 가라토노니 르가 자후라리 마톤티도 가나요지스 샤이티 르치 군디다 가란데 코라 자치코노 쿠고 니 르가 자후지샤니 르치 군디 가란데 코라 자치코리 리마톤코노 쿠고 니 리마톤티지 샤니즈 영 저거 더나 지다시 최근 코안디나 뉴스단나 자즈 체이다그라 뉴브즈다나 영 자즈 총이다즈노 쳐즈가즈니스 샤이티 나 하우마우스부 코안디나다나 자즈 체이다그라 초칸난노나 뉴브즈노 쿠고 코안디나다나 자즈 총이다고 지스 저오 손생간비 샤이티 쇼타민 치주 이탄스 샤이디 저오 나 초고나 나카가 촌족인 줄 알초고 칭아 쇼담나 모초 지스 시 나카다 컨즈간 특우즈 와이다스 아자오고 샤이티 너 좌히비 컨즈로 지스 아자오 손진 간부고 샤이티 칠리 컨아 라마 란단스 커니아 송거 송거 뇨 체초니거 컨지즈 어르탄스 아자오고 너니 뇨 체촌이 손즈 샤이티 너 하이어즈가 워카즈는 니 손즈 지스 저거 치치키니스 샤이티 컨드 몬트쿠즈크나 랑가 샤이 오마이나 커린존으로 챌린존으로 말어 지스 너니 영 흔이야 자자 송이 건지즈가 특던스 저 샤이티 너니 샤이 제라요나 아이즈는 니선즈 지스 정즈 망고라 모마 샤이 제라요나 아이즈 티탄스 아자오고 샤이테 치 치히니스 샤이티 디잡고 군제 타즈노티나 호체노 아이즈노 히고 지스 너니 영 크니아 자자 송이 노르즈 가니 지스 아르탄스 샤이티 너 노샤라즈는 니선즈 지스 저거 치시히니스 샤이디 눈디 쇼치가자마니 하르스가자 시메노 쿠고 니 눈더 샤라즈노 히고 지스 저어 송진간보고 심 시가에다 샤이더 아는 거 호브랑나 치송스 샤이더 다르니 ཁྱོ ཨོ ལ ཀ ཅིན ཅེང གོ

0: 롬보 응와르 동전 인당스 니에 나흐뜸 샬리 사르송 청마 과정체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노리가 로그시글 이뉴리 가르콩
1: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콩
2: 로스저 드레충 자위 가르콩
1: 나총 로렌 단세 아르피 가르콩
3: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총 시비에르 가르틀 렘친저 아르비에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소프란 조주가 다들 라스고 다군 라스고 된 선양 소디 참다 그래린 선양 라는 그 셈냥 달라지 다들 다군데 이거가 대나주 대랑글인 쳇능디 로수 로프틱 냠뇽 글랑와세고노 라젠데 그 가당 보고 그 잡요 이제 대랑님 좀 어디 땅이 멈들린 쳇 로수 로프틱 냠뇽 글랑와세고노데 그 자리 고란드가 렌쳇능아 그초 다 길긴 냠뇽 쳇 너무 그치 다시라 그즈 그그 로수라 로프틱 샤와영나 로프틱 냠뇽 라스 관딩에 다니지 잔즈가 통통리 내장 조다 길긴 글 이끈 땅디 사르 시고노가

0: ཁྱི ཕྱད མི ཕྱི ཕྱི ང་ཚོ་དེ་ང་ནས་རྒྱ་དོན་སེམས་ཅེས་ཏོན་ན་ལ་ཇིན་ཕོ་སོ་ཡ་ཕོ་སེ་ཁོ་ལ་སྐེ་ཆ་ཤི་སེང་གཏན་ནས་ལོ་སོང་ཡེན་དེ་ན་ཁོ་མ་དེ་ཡོ་སེང་ཁོ་ཐོ་ཨ་ནེ་རེ་དེ་ནས་ཆུང་དོ་ཁ་རེ་བ་དེ་ལ་ཡོ་ང་ཚོ་གེ་གིན་ཤི་ཡན་ན་ད་ལོ་མ་ལ་སེང་ཁ་ལ་མ་ཁ་མོ་ཟོ་བ་དེ་ཚོ་ཆེན་པོ་ཅེ་རེ་ལ་སོ་ལ་སོ་ང་ཚོ་དེ་ང་ནས ᱱᱤᱡᱟᱛᱮ ᱭᱚᱝᱡᱚ ᱪᱮᱜᱤ ᱪᱷᱚᱱᱫᱤᱱ ᱪᱤᱛᱟ ᱞᱚᱱᱫᱟ ᱡᱤᱛᱯᱟ ᱛᱚᱱᱟᱡ ᱜᱞᱟᱱ ᱛᱚ ᱠᱩᱡᱤᱠ ᱥᱚᱱᱟ ᱛᱚᱱᱫᱤᱱᱤ ᱛᱤᱱᱤ ᱞᱤᱫᱮᱱ ᱛᱮ ᱡᱚᱥᱚᱱᱟ ᱛᱟ ᱫᱮᱛᱟᱱᱡᱤ ᱮ ᱠᱩᱨᱜᱟ ᱪᱷᱚᱱᱫᱟ ᱛᱚᱱ ᱫᱤᱜᱤ ᱯᱟᱝᱜᱟ ᱥᱚᱱᱡᱤ ᱢᱟᱨᱮ ᱛᱚᱢᱟ ᱛᱮᱞᱟ ᱯᱮᱱᱛᱩ ᱪᱮᱢᱵᱚ ᱛᱚᱭᱩ ᱱᱚᱜᱟ ᱱᱚᱢᱵᱟᱡᱤ ᱪᱷᱚᱱᱫᱚ ᱜᱤᱜᱞᱟ
1: ᱱᱟᱨᱤ ᱫᱤᱫᱤ ᱨᱮᱫᱤ ᱠᱚᱴᱮᱱ ᱪᱮᱜᱟᱱᱟ ᱠᱩᱱᱤ ᱜᱤᱝᱜ ᱛᱟ ᱜᱤᱨᱜᱤᱱ ᱜ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ᱫᱟᱜ ᱛᱮᱱ ᱫᱮᱱᱫᱤ ᱠᱟᱱᱡᱟ ᱤᱜᱩᱱ ᱱᱟᱱᱫᱟᱜ ᱱᱤ ᱛᱟᱱᱟ ᱜᱤᱨᱜᱤᱱ ᱠᱟ ᱠᱟᱫᱟ ᱢᱟᱝᱟ ᱠᱚ ᱞᱟᱵᱩᱫ ᱜᱮ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ᱜᱤᱨᱜᱤᱱ ᱱᱟᱱ ᱥᱚᱱᱡᱟ ᱥᱤ ᱜᱮ ᱡᱤᱞᱩᱱᱮ ᱡᱩ ᱜᱤᱨᱜᱤᱱ ᱱᱟᱱ ᱥᱚᱱᱟ ᱭᱟᱱᱟ ᱠᱟᱨᱜᱟ ᱡᱮᱱᱫᱟᱜ 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ᱫᱮ ᱡᱤᱞᱩᱱᱮ ᱡᱩ ᱫᱟᱭᱟ ᱦᱟᱪᱷᱟᱝ ᱜᱮ ᱠᱟᱪᱷᱮᱢ ᱵᱚᱭᱱᱚ ᱛᱮᱱ ᱪᱤᱱᱤ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ᱫᱮ ᱡᱤᱞᱩᱱᱮ ᱫᱟᱭ ᱛᱟᱝ ᱛᱤ ᱜᱤᱱᱛ ᱞᱚᱢᱟ ᱜᱮ ᱪᱷᱟᱢᱫᱟᱜ ᱫᱤᱱ ᱡᱮᱣᱟᱭ ᱪᱷᱟᱢᱫᱟᱜ ᱛᱟᱝ ᱧᱟᱢᱡᱤᱠ ᱥᱚᱥᱩᱱ ᱫᱟ ᱪᱩᱝᱡᱩ ᱥᱮᱭᱤᱱ ᱫᱟ ᱪᱩᱝᱡᱩ ᱫᱟ ᱛᱟ ᱦᱟᱪᱷᱟᱝ ᱜᱮ ᱠᱟᱪᱷᱮᱢ ᱵᱚᱨᱮ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ᱫᱟᱭ ᱠᱚ ᱛᱮᱱ ᱪᱤᱱᱤ ᱛᱟ ᱫᱤ ᱞᱚᱢᱟ ᱫᱮ ᱠᱟᱨᱜᱤ ᱠᱷᱟᱵᱫᱟᱭ ᱫᱟᱭ ᱛᱟᱝ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ᱞᱟ ᱡᱤᱞᱩᱱᱮ ᱡᱩ ᱛᱮᱱ ᱪᱤᱱᱤ ᱛᱤ ᱜᱤᱱᱛ ᱨᱟᱝ ᱪᱚᱱᱡᱤᱱᱮ ᱨᱟ ᱪᱟ ᱮᱨ ᱜᱤᱱ ᱱᱟᱝ ᱤᱱᱟᱱ ᱫᱟ ᱡᱟᱱᱡᱤ ᱜᱤᱱ ᱱᱟᱱ ᱫᱟ ᱱᱚᱢᱚᱜ ᱠᱟ ᱛᱚᱦᱟᱱ ᱜᱤᱱᱟ ᱪᱷᱟᱢ ᱪᱟᱨᱟᱱ ᱡᱩ ᱡᱩ ᱛᱟ ᱪᱷᱟᱢ ᱫᱤ ᱪᱟᱱ ᱨᱮ ᱥᱚᱝ ᱫᱟᱭ ᱛᱟᱝ ᱪᱷᱟᱢ ᱜᱮ ᱱᱤᱛᱤ ᱞᱟ ᱭᱟᱱᱟ ᱠᱟᱨᱜᱤ ᱪᱷᱟᱢ ᱫᱟᱜ ᱫᱟ ᱡᱚ ᱥᱤᱜᱤᱱ ᱫᱮᱱ ᱫᱤ ᱭᱚ ᱠᱚᱱ ᱡᱮᱣᱟ ᱭᱚ ᱠᱚ ᱡᱚᱝ ᱫᱟᱭ ᱛᱟᱝ ᱵᱟ ᱠᱟᱨᱜᱤ ᱥᱟᱭᱤᱱ ᱫᱤ ᱪᱷᱟᱢ ᱫᱟᱜ ᱨᱟ ᱜᱤᱨᱜᱤᱱ ᱱᱤᱜᱟ ᱦᱟᱨᱥᱟ ᱧᱟᱢ ᱫᱤ ᱞᱮ ᱫᱟᱭ ᱛᱟᱝ ᱥᱚᱥᱩᱱ ᱫᱤ ᱪᱚᱝ ᱡᱩ ᱫᱟ ᱦᱟᱡᱟᱝ ᱜᱟ ᱪᱷᱮᱢ ᱵᱚᱨᱤ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ᱵᱮ ᱠᱚᱱᱚ ᱛᱮᱵᱡᱤᱱ ᱫᱤ ᱛᱤ ᱛᱟᱝ ᱱᱟ ᱠᱤ ᱠᱟᱨᱜᱤᱱ ᱡᱤᱱᱟ ᱪᱷᱟᱢ ᱫᱟᱜ ᱱᱟᱢ ᱵᱟᱡᱚᱱ ᱥᱚᱱ ᱡᱤᱱᱟ ᱨᱮᱭᱟᱝ ᱛᱤ ᱜᱤᱱ ᱛᱟ ᱨᱟᱝ ᱜᱮ ᱞᱚᱢᱟ ᱜᱮ ᱜᱤᱨᱜᱤᱱ ᱫᱤᱱ ᱫᱤᱱ ᱫᱤ ᱡᱩ ᱫᱟ ᱪᱷᱟᱢ ᱫᱟᱜ ᱠᱟᱨᱠᱤᱨ Da chimdag dan da zonson jina kirga rang shayi girgin ta sayin nan zendag da sayin na di jin ta kirga shayi lhoja gnan g lhojung g ni tsa yana dglim tsa g yom tan da so so zo girgin na di jin tan da jura girgin na chu jura da zo hajan g ga chen bure di girgin da kona sha kon de jin de tian shin ni da girgin nan jin tan da ji zo no chu a da lhoja nda ni lhoma g kirga sem kham tang tembi da shangil gandari pe nan dik nda zo ni tan girgin ka da re na
0: rege ta nga tsu ta rum sem khum tem ba sang da yin ta che tu ga sa lan don ta so ni ni ta pe chu ba re ta che ni ta nga tsu ri ni che sang ge re ta de ni yen chen nga lu tsa che sang ge re
1: ne ri
0: tan lo da che la sa lan don na pa chin de ni ni chu ji re ta ni ro ma to sem khum tem ba ta sang ge te pa chi sang chu ma ta pa chi sem khum tem ba ye re sa ndu ᱛᱟᱛᱤ ᱠᱮᱨᱮ ᱥᱮᱱᱟ ᱛᱟᱛᱟ ᱱᱟᱪᱚ ᱨᱤᱱᱤᱪ ᱥᱟᱝᱜᱞᱟᱛᱟ ᱥᱩᱡᱤ ᱢᱮᱨᱤᱱᱤ ᱥᱟᱝᱜᱛᱟ ᱞᱩᱭᱚᱱ ᱡᱮᱱᱫ ᱡᱤᱱᱫᱨᱟ ᱥᱟᱫᱚᱱ ᱡᱮᱱᱫ ᱟ ᱥᱤᱡᱟ ᱨᱤᱱᱤᱪ ᱥᱟᱝᱜ ᱫᱩ ᱦᱚᱨᱜ ᱫᱩᱜᱟ
1: ᱱᱟᱨᱤ
0: ᱧᱮᱢᱚ ᱡᱮᱱᱫᱮ ᱡᱤᱡᱩ ᱡᱮᱱᱫ ᱛᱟ ᱞᱚᱨᱤᱱ ᱡᱮᱱᱫ ᱛᱟ ᱠᱷᱮᱛᱚ ᱛᱨᱤ ᱛᱤᱱᱤ ᱛᱟᱭᱤᱱ ᱡᱮᱱᱫ ᱠᱟᱯᱤᱱ ᱡᱮᱱᱫ ᱛᱟ ᱡᱩᱢᱚᱱ ᱡᱮᱱᱫ ᱞᱟᱥᱚᱯᱟ ᱭᱩᱵᱟ
1: ᱱᱟᱨᱤ
0: ᱛᱟᱛᱮ ᱛᱩᱢᱟ ᱫᱟ ᱜᱚᱱ ᱯᱮᱱᱟ ᱛᱟ ᱡᱤᱱᱫᱟ ᱥᱚᱥᱚᱭᱮᱱ ᱨᱚ ᱦᱚᱢᱟ ᱥᱚᱥᱚᱭᱮᱱ ᱨᱚ ᱦᱚᱢᱟ ᱠᱨᱚ ᱨᱚᱝ ᱨᱚᱝ ᱜᱚ ᱢᱩᱯᱟ ᱜᱟ ᱢᱩᱯᱟ ᱪᱮᱜᱟ sāwārī yabārī, kūrūka chēchūrī yabārī.
1: Tēnī,
0: tūsū kōtsū kā chēchū tētā ngā tsū kōtsū lā tēkī yuñti tēlā kātē jī tēbārī.
1: Arī.
0: Tētī yendu kōtsū lā yuñti chīmbūrī, tēnī zindrā lā yuñ tēkī kāpūrī tēlā wūyū yabārī. Tē yendu tēn tūsū tāngchī tā kōtsū lōmā lā sēngkut tēnsōng zikā sāngkacī rētgā.
1: Arī.
0: Tēnī ngā tsū tā ndī lūtsā jī sāngkacī yuñ tā ngā tsū tā 뭐마 당지가 다 상심바래 공제 보러 있는데 공제 보러 있는데 밭에 옌바가 땅아 촌나 다단데는 땅아 돌자건디 말은 몰르선바가 몰르자 저요를 못아
1: 어디
0: 밤이 저거 총주 편성 너서 상가 간다시 변다 좀 생각도 텐스바래
1: 어디
0: 아니 진세처럼 그 다다 나초 다 편성 전진 종종 동다 효트 그 뜻이 촌도제 신이다 상가도 신도 녀와래
1: 어디
0: 밭에 우서데 가르 상급 메소한다래 다 로달라라라 다 근데 넘바가 처음부터 상급에 빼나 로마도 소라 찜민데미고 무바치 뭐 생각을 템부가 넘바지 됐다
1: 어디
0: 됐어도 그냥 나서 다 로다 간다시나 다 소소소니 상급이 빼나 다 로마라 무바이야 봐 로마라 카포리야 봐 된 엄마시가 상급 됐어고 다 고절라 겐세디 말해
1: 어디
0: 요나 때 상급 때도 통치 제레다 리니시에 좀 데려
1: 응.
0: 아 띠임 진짜지. 또 상급 진짜 되나 딱 코슬라 팬토 여봉 거선 또 그 나랑 거선에 있는 다 또 그 몬스진 거야. 개그.
1: 나 데디 간다. 그런 시 고는 그런 그저 소브란더니야 소마게 샘컴던 템비 샹글 망아 빼나 내 기파 간다요니나 지기나 그 아 그 소브자던 다 소브중데 소브중나 받은 손이나 샘보메용와 아니글아 가니 그게 소중 그지 노흥인데 제앙 아땅 탐니 샹그잔데 망아필 나이나양 그게 노흥인데 제앙 아땅 탐니 디 한신이 주실 그 단소중나 받은 손이나 소중 땅 영나 솜정 람바 그 소중나 받은 손이나 다 회행이 정정나 소중에 다 놓데 대비전리 디겐 그 회행이 그 능튼 망아즈 샹기 끝나니 그게 르글나 다위달이 샤이 초인이나 양 지금 샹기 끝나 시긴 넘어이나 양 대시 그 투아는 요니 넘어리 디 한신이다 그 샹기 능데르 게섭 니가시기다 땅에 샹기끈능니 양 지금 단드레진 단다 세모세진나 너무이나 다 게섭 거와근 대완데요 시기 지한조니 너무 그렇게 소라니 샹글망 앞에나 양 겜츠나라 망아요 그기다구나 샤쿠나 대진디 디한신이다 그긴 그 대랑글엔츠능니 다 소소소트 그냠뇽 거런다니 그긴나 손자 돈이었음 너무가 길긴 누구 냠냠긴 타니 야신이야 그 남바 갑다 멍포리가 망송 트지지 너니 지그터 길긴 그 차랑 그 지금 샌도 바인 난자 따대랑 길린 진 진능이 갑다이 논달라지 가습 그 쳇대 난자 지그터 길긴 그 샌도 비 가차 뇽뇽리 갑다이나 겐나
0: 제게 다 지타 나랑 다 가려와 있는다 다 명이 있는다 딱 나츠 도도 넘바 겐다 나츠 다 천도는 코츠라 게제시는다다 조체서 땅에 로달 자초세지티 통신이
1: 네리
0: 근데 나도 땅 행진 땅부가 동세지 요르다 고무고 다 들이 진지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다 틀루지 손이 진지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로수고 마오니 마오바지 자와디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데인도 땅 아주 로소는 이다히르 유세지 이다인 바
1: 네리
0: 그래서 땅 아주 로소고 데인도 니사데 로달에
1: 네리라
0: 근데 나도 젠바 희긴바 딱 나도 뭐이 경험도 지요래. 뭐이 경험한테 딱 나런 거 써나 로자티님 반대래.
1: 나서.
0: 진신 딱 나초 뭐라 린통 된부 그 희리가 뼈차. 용도 보고 소소 세차. 뭐래 이제 야라 희종 거 송 소청 세차대 딱 로자래.
1: 나리.
0: 대인비 진신치 뭐이 경험한테 딱 로자자 추출이 다 대나로 내지 내 예말에. 대인도 나런 거 주타가 레와도 면하나. 다케르스나 다자치오 모모 몬소치 로달라 톤신톤 돈신 자초톤 욘데 추누 지브가 레와예 데르 코초가 자초톤 욘데 요나 땅아롱 거 포포모톤 파이어 머리 자카 타나힘 잠블레나 펜바바도 니스메바레
1: 나릴
0: 데타오 데니 나초 로소 리데나 니에겐보 다다 드라자보 로소와 게긴 담바 나치 쫌 따뜻한 남바겐 나초 로소글 리덴 리덴 체니 뇽징가 사와 몽보 예레 예나요 롱 판사톤 옌 케살라 리히 레소나 롱고가 센람 판카메바 롱건 겐체데 롱고 센큐데 마쇼와 고노 큐드지 로소고 제탈레니 옌 니딘죠 공주 보마 봄이지 제세 용토고 메나 쇼와이
1: 라소스
0: 로소 리덴
1: 양모다긴 표와쇼
0: 피디치
1: 가디치 피디치간라 되는 글엔 선안에 간라가 로니엘섬 간랑라 길긴한 손진아라 회팀스 종그 샤완데 특등 알랑 다와르드 길긴노 냠뇽긴이 타니 제치냥 그 남바도 갑다리 일 지그더인지나 그쇼 길긴 거 레와즈난다 다 소수 온다 그 가치는 없신 너도 갑다리 이제 진행 그나마 석버드 그

레스레드 도비 아리 종첩 체모 모케 호카비 칩적섬년 젠총제 년주 당시에 니엘룸 여단 치우 넘고스 팔레스타인 지역 멍캉데 잔두 셴컨 너 레스레 진지급 바리스레 레스레 디르 척버지 칩적섬년 비빙니스 다르나 단두 셴컨 지 치르근이 니종 여단 치우 넘고스 종치르 나불루스 통이지 구슬라 데비 챔성니지 멍속제도 컹라 거동시니 도멍 종셰브르 권고시스레 호카비 닌드레 젠총제 년주 토 돈드레 알렌 로급시에지레 레스레트 도비 아리가 종첩 큰 체미 통타 왔습니다. 돈더 찬투 대식시대. 르잼송 등 레스라니 토쇼치 레와터 예릉이 섭죠 된지클반 타틀 등스레. 호카비 단도네. 단도 샤이 등제 요비 샤춘네 니속 샤추지 콘서트 토바 등. 데네 예문 지클 통화 등 성차 통위 지클 통위 샤추 신청에. 디 샤추 데네 식 좋아시리스레. 호카비 다룸 샤지레. 레스레트 도비 아리가 종첩 큰 게 통타 왔습니다. 아리 세종 라그니스 잼페름 다치부 통신 요스레. 에서라 먹음금 저비 집정님 셔지레 에서라 먹음게 예미르도 큰 거동시 비년 좀지 사공데 거동 먹던 그도 해왔던 에서라 지금 탄좀 년톡 비 사공들 리커 파파 마슬 디는 어돈 큰 지지 척바는 간점시 요세레 원정 현주르 지 비위 니서 다나 집적슴 녀버 단도 셴 큰 지 흥아르 진 셔록시 셔록시 파 마슬 릴 사공서 도치 요세레

아리 보정 가보니 칩적섬녀 적병이 있었다나 아리 종통 틀릉부이 년들의 참고도 적적 배대 자급적 된적 년카세 친능 좀 시비 머물러 남자 등 틀릭 그라 샤틀 잡자 칩전이 잡자 칩자버다 진스레 사적다나 퍼출어 제슬업 제자 니브질 일갈와등 차출 발린이 바담밤 차진 흑잔득 창위 머물러 남지 그라 아리 종기 임차치 차층 등 돈니 난극 급탈릭 크지라 샤틀 잡자 칩자다 진바등 그래서 이 총화 등 제급적 된적라 흑진 총비 머물러 남자 그제 남라 샤틀 잡자 진여저다 저리라 사적 대리다동 제급담 제급음 사큰 멍부식 머물러 남자 등 틀릭 틀 샤트지 차진 토히스 잡자 칩 종아 등 영남자 칩 적 담법시 유래 사적지 능동의 아리 총동 론친치 머물러 남자 등 틀릭 조청 실록 메비 만족 남득 사란 지기 제가 잡자 유래 사적지 능동 다나 샤트르 스지 사란데 니스통 니르든 로다 등 부치 끔 닌럭탑 샤지레레 히르친 쳔부 메피 머물러 남지 틀럭감 제송 부예 므슨 초친 토비 퍼지 등 틀럭라 샤트르 스지 사란데 니스통 니르든 로 다니 비치 르그니 럭탑 샤지레레 틀릉 부예 사적 툴 샤지레 니에치르 아리 총동 부이 지스통 르급 자르그니 루 뇨총 르 자실 자틈제 돈츠 니브자 등 소니 파르티 난점 시피 머물러 남지 등 틀럭기 아리 제쿱 덴지글라 테피 히르친 르코르체 르타실 냐시 르저 종르티 다르타위 타초시 바인스레

0: 야 쪽부 데모
1: 오 데모
0: 야 저 대랑글이 생기나 시기다리 레와 선수샤지요
1: 어 린제 지민아 가든다라 춤소 전역이 냠랭 그 동린드 그나 와금
0: 아 가든 침수치라
1: 어야
0: 야 갑지미레스나 코트길라
1: 야
0: 야 데모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응 고즈바 데모
0: 야 데모
1: 아까 알라스카 리오쿠라
0: 야 리 알라스카기
1: 아 로아 티튼 자가 만르즈 라카 아 너마 푸모드마가 유하말랑군이 맞은다요까
0: 요너레
1: 어떠니 했으셈타
0: 야 고타 갑자기 미리스노 코트글라디모
1: 오야야

이니 너무 그 돈은 틀린스기 그 돈은 되는지라 영 돈은 되니 간지나 서로 살증즈 마타 니 다라 영어 답합라 되게 알아와 그 렌땅글라 카니 아다 살때니라 돈이 너무 그 돈은 저리다 나 돈은 되는 때는 그래 신들기니 소소런 참듯한 몬드가 같이 섞어와음 양나 갑지미 리스는 아래와 샹킨째 쪽부요나영 감디티스 돈 코르쿠 담즈시니 리스는 페퍼가 없었어

야데나 와쿠슬리츠 다통 컨디션 켄제 도고메나 아치샤니 아 라와나 람봉글랑비 나 말롱롱나니 마시그스 군우 도는 틀렌데 제스크 세닌나 위겐트 부지

야 죽고난 바다나 공링아치 로와 고루글 랑비 카 체스틀 쩨르브샤나 시니 말냐 모즈가 냠거로 뇽즈너 드나 샴니 고브드그누건 삼디르가 쩨잉아르진데 스컴 고밀리슨 디나 신켄치르고시 그레와타 달마 잠바글랑비 아마세 고누글레안데인 남바소 사진으로

야트고 남바테나 슈니 남바 추금은 더 다른 거 리슨드고 고드 다르다 러런친 화딩글랑 비자 고마워 마스마스 스코노고 말란다라 산로스

오 생아라양일린야 온다 오양게 고고 온다 오자할랑예치마고 생아라양예불라모 오 생아라양일린야 Hondi zo pito ande gura, ande zorgu.

0: 라모 오싱알라잉일린야
1: 자르시 담비 냥큰 코남바테나 와르쿰디에 남바츠우그 마루클르그니 킹그 탑툰바체랑비 로지 돌르세니 세르그냐무시글라 산루스

야, 형님이 두고 정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대냐 나 조종을 올까 농청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쭉소치의 고리시비 디주도 가르마 앞지른 거 나 종시비가 측그 타동림친 난이나 두고 정청치의 리특구 두고 부자지민 리 떠나 두고 정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정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가 로시라 다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이나 초코 다나영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짐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제부즈거로 주라 능기스 돈이크군이로 주 디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조코 총총 참마셨다가 리 다나 나초 소쿠흑사로인 구숨준데니나영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그 조코 총총 참마게영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 참마 용저위 아영 국사와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가치고 아리 대한신인이나 영적고 총총 참마가 하는 그 공성대 등선이 됐더니 조릉이 근전한도 누가 아 다시 쯤이나 죽고 할고난도 누가 회차 진난도 누가 세모 대한신인이나 영 어느는 걸 갑숙다라 다르문데 진단자 처차트 진단자 세정이 진단자 아 단들라서 과거인 그게 인제나 갑숙 집승 그 타크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데 요질 긍들 아르중거 인제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디쟁거 두고 총총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 인제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고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게 십등윤자 부자딤게 영 럭슬럭서와즈 쳇더 고르시요 아리 럭슬 서바인 냠춘 마시피 야르문데 림스 몬마그 토크 럭슨데 인제나 영처싱 돈주엘 리 두고총총 성마기 있나요크 있나요나 포자짐 땅산테 다른 땅칭 돈주엘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쩡고마니 세고논데르라 리 데랑진나 영 포자짐 그 최근 단지기능니 야기능니 세이 제기능니 데미데팅이 단지나 럭실 콜루카즈기 체트 고르시오 다나 두고 총총 창마가 가나와 돌아뉴고 갑실 멍엄 뇽영어롱 하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최충 젠자잉 흑삽등 마습 게나히 뜻이기야 두고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드뇽자 부자르짐가 가우치 난탄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타 다룽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멍엄 뇽영롱 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최충 젠자잉 흑삽땅 마습 아겐나히 아리 데릉가 르신 덴기나잉 뚜쿠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까지리 짬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인 디 촌인지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찬충 오리리거 능뚜나 르디즈 성망 우초주엘 야 형님이 뚜고 총총소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근능아 찬총 흑섬도 모즈의 채뜨고 르시오 찬총 동호모조기 드긴질근능아 뚜고 총총 단증 권부글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둠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조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지 그 절사 있느리

0: 야냥니비 두구총총소 다타치적거 산지능진반데인지나 나충시비 가치그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트므라 시둥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스르제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팔라 속바다 망아즈가 옛날이 두구총총 성마겐 아는 그 공성등 젤리데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긍글음나 요노가 가양스타라 시에파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화 다니 나총시피 가슬림 층그 티파 가르치크르클마시그라 포다르지마라 두구총총 망아즈그 지조르그안드고 레트나 텅디 티바 가르치크능아 두구총총 바승어 르마그셰노가 가나흐뜸 허르구이어 에라시코노 아친디흐치니엔주이 두구총총 참마게 영 두구총총 바승어 르마그 가나흐뜸 치시에크 니엔지나 톱종 유코즈히 니 옌근지나 단지나 나흐뜸 유코즈시라 히그 조르니케 영 초타즈히 드나가 치냐마치가 나흐뜸 디치니엔주이 두구총총 참마게 영 나흐뜸 디능나 나치잉이 울득 히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즈크톤고 요크 디슈가잉 삼지 유코즈 통고
1: 이비 게르긴당아 냥니위에 톱종소 제주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종거 톰마바스모 존마이나 데랑니 치죠가 나흐뜸스 체리요 하나흐뜸가 캅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아겐모마 오니오츠가 실러더 체강아다 아저우성가 스타츠에 근조거즈가 체강아다 아르뜨가 알고즈가 용이 스타더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크르그 다무 이 당니르도즈글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아르뜨고가 니사용달리 아르도다 이기 한다노 아르뜨고가 하라 카사츠자위 하라 카사 송이우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아르고가 초토 올란 차지오노 예가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게 더다 겨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맹인도리 크르게 아르마르마디 송에 한그나디 땅에 한튼데 땅에 하만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모 마우든가 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로송즈가 존노르 쳇즈고나 아르고게라 다시가 흑뻑당나다 하랑게 고노 존노르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그 시고 있는 창마가 희송스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양츠즈고 누히 다르자 실러딘디 지즈가 치고게라 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자 실러가 다르자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츠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자 실러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다르자 실럭럭은 초당스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럭 라존 초노지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제송스가 당마 알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럭 나오지 다소 아게모 마오더니가 럭 동릉 안페리 젠크 럭치직 나라 다르자 실럭딘 더즈스가 Лыхтун лызгна лыхчигни зубсан на зубсал вчингэн макараш тугочур зи харану мачадгив чэзг я зэгэ зэгэн зокэнгэ на зуи мжэрг цама лондан южагзра штарзэ шэлэгэн дэз мзокэн гаму чэчэзгнани зэгэ зэгэ зочэзгин жути тэз я харану мачадгив чэзг Yinga, habawa zige cheman zui, da cha giga sangan zui da zira, shtarzi shilaga yang haraganu mafja digi fchir zige. Nima zga da, fchanku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샴 고. 지 송은 초크 나 샴 다스. 더니 더니 저거 샤 송에 간이야 주 샤노. 간이게 초 다른 샤 송아 시티. 지 샤츠. 더니 저거 영 올급 시라 용어 치티 노. 그리고 왜란 초크 나 샴이 저거. 더니 영 저거 샤 송에 저거라 배워라 쟁크니가. 그리고 왜란 초크 나 샴 저거. 나한테 머스티브. 지 샤츠. 더니 아 다른 저거 하집 가나 아스카르 코조그랑이 가나 절리온 탑가 데나 챙이야 카이고 송아 그도 챙이 말한 펜트가 한동안 다치 체라블란죠 지셔츠 더니 다른 거 더니 바바고 너라 홍어 총도 그거 나 송에 저게 좀 있나 줄까 디나 챙크 초카고 송아 그도 아 지셔츠 더니 저거라 바니 고거라 찌찌리 송예 가르콩나네 마라 이게 한다노 고거라 젠크여서데 후유 송스가 더니 젠크가 고거라 카나존당이 저거라 바니가 나 유니난주 당에 차오 가르가 조종아니 피라 송스가 조고노 람니 차오 삼즈가 뜨당즈가 든다 바와그지 나로 요가 지 젠케지즈 젠크가 카적당 타조 얼고게라 송종도리 나크근가니 지셔츠가 더니 저거가 나로 메나란 되게 척도다 임민인가 되게 담무근도리 되게 장케지스 야 당간근 안나 냥그지코 멍나 멍앙그지코 진노 쳐즈너 지 진노 장케 포랑다가 다리 당스니 카는가 여라 허치송에 채나가 야리 송스가 더니 차비 고개라 강아 크나 대송스라 송송이 초스그나 크리우 송스가 더니 차위 같이가 초랑그지 같이가 초랑그지 던다 차위 콘지 당스가 더니 아 바바가 젠크 초송아 르스가스코디 소송나 치 르르드득이 체라블라고 하라 치라다 초르고너 지임샤츠가 더니 다른 거 저거 초송아 지금 아마 마즈 테고도 남 초금 다 고라 해도라 총아동 지임샤츠가 더니 바와 더니 젠크가 르그스 사이트가 체리 불롱스가 더니 저거가 양은 조금 다 고래들이 인지 마장다스가 더니 차위에 르그가 스퍼 찌찌찌찌 송에 체크나 합지당이 인지 마 아래린 거 아래린 작당스가 더니 다른 거 먹성 노스라 나가 노이 송은 초가 나가득당이다 바와 초샤와 송스가 아 바와 초샤가 르자오 사송데 당이 너기 달리르 자오샤츠 고게라 요카케다는 거 조신 머티지 타조 체키가 뭐가 용제라 조금 다 고래들이 뭐가 고르다고 머디나 차우송 왔디 지임셔츠가 더니 알로 자오 말로 마다 당이 알롬보지 야라지기 당지즈라 롬보다 야라 송치티노 아 지그마 차온 초그나 갈다노 더더 엄마가 선도스가 담니 다른 먹성 노스조라 나가노 더더 녀가 던존도디 찌그나 뜨가 없이라 송이 알로 자온 드게셔츠 빙거 고마 딩거 어치 고게 랍시라 마신 사 먼저가 지시라 배와신 당스가 배와시람 초가다 송다 당이 다시가 따라 고게 랍챤 그 가능한 적이 당이 배와라 저거 니가 나가 유니가 나한 적이 당이 차오 다저 실로 상하 우송스가 더니 차위 고게 랍시라 다저 실리 챘당스가 다저 실로가 양 더니 우리 조아된 거 초아 저거 톱송스가 你要拿东西才算完

야 형님이 뚜꾸총총소 공린지나 뚜꾸총총 빠성 졸막시에 놓나하뜸 어구에 에라시고는데 년땅나르 지금 연재요크 순위치 디스 담진일라 가르총 기스르 예보시고는데 년땅아 지티 참바 리피 스카르콩

총소라 능기스 첨득등 길기난 바그 십다진이 요라 아리 드나치 슈닌지나 디랑치트 고드기 오노가 시스템즈가 년주일 시스템 디카싱아 갑청시비 영스템 뜻익 던전킹지나 소르문 성친 세쿠중 세츠 중들 신영 차층 토자그 세중 야마터 안데리 디다나치 갑청던지나 길룩즈길

0: 야녀니비 디한치니 아마르부 체크 포팅나 호우슴체 참압지기세 군운데 가능 그 술 다켄데 니나 파저 다킬흐사르와 다크브 디그니 도모가 남바즈그리 리타나 타가 타가 지나 마트 마트 마트 지나 타가세 군운데 주카리 조코송송 참마게 킬레요크
1: 하나
0: 야 드나 쭈꾸총총 청마거리고 하시안고종 하십던윤자 대릉은 캣츠가 아니시주일 킬 동무강인지다나 소안의 카지진 호충즈그 나클진 희시르등의 즈그 치근리진 즈켈 소안의 카지진 호충즈그 나클진 희시르등의 즈그 치근리진 즈켈 드나 킬가니오무인지나 히크 거크능나 마치 마충 흐슴급 직틀은자인지 хек гэркэнгэнэ мачи мачун хсэмгэ дихтэлэнжэнс чэкэл ри тукучончон цамагэйэн кэндэнига кэкэчэти макэна а рангэнийн курнаону гэ тукучончон жэмбачи кэчи кэкэчэ тотазхи ри нэниби тукучончон цо ди цугэгэнгэ тэнди начонси бигэслим цэнян донцэмдэ нинжугрэн та тэна тукучончон цамагэ тэнди начонси бигэслим цэнэ годюону гэ туми лэхшлинэнжэгэ ди чуни чуки тгинжэргэ чола годюону гэ шилэ тиба гарчикэнэ годюону гэ а нартымра гарчун а рипих гаркунгэнэ годюону гэ начонси би ди тэнжэнхи 아, 디한치는 인지나영 주고 총총 청마그 아, 따까까강아 영수 소비자 등 질비 아, 다인지나 시스템리 인제 희가 좋다지. 아리 드나 텅디 인돈즘바 등 좀지과 부자딤 좀증간 그와 살게자 희노르 초인 다르카와식 로인 흐세집 다르카와 응적 세랑 소노르인 친 아소림 츠나 지마그 초니 양 저트기 주일 드나니 쿠크디 무시

레스레트 도피 아리 종첩 체무 모케 호카비 칩적섬년 젠총제 년주 담샤지레 니름 여단 치우 넘고스 팔레스타인 제가 멍컹데 잔두 셴컨 너 레스라 진지케 바리스레 레스레 디르브 차버지 칩적섬년 베빙니스 다르나 단두 셴컨 지 치르근이 니종 여단 치우 넘고제 종치르 나불루시 통이제 구슬라 데비 챔성니제 멍속제도 컹라 거듬시니 도멍 종셰 버 권고시스레 호카비 년드레 젠총제 년주 토고 돈드레 알렌 로급샤지레 레스라테 도비 아리 종첩 큰 체미 통타 왔습니다. 돈더 찬투 대식시대. 르잼송 당. 레스라니 토쇼치 레와터 예릉이 섭죠 덴지클반 타틀 당스레. 호카비 단도네. 단도도 샤이 당제 요비 샤출네 니속 샤출지 콘서트 바 당. 데네 예머 니클 통화 당 상차 통위 니클 통위 샤출 신청. 디 샤출 데네 식 좋아시리스레. 호카비 다롱 샤지레. 레스라테 도비 아리 종첩 큰 게 통타 왔습니다. 아리 세종 라그니 스젠 페름 다치 통신 요스레. 에서라 먹은금 저비 집정님 셔지레 에서라 먹은게 예미르도 큰 거동시 비 년점지 사공대 거동 먹던 케도 해왔던 에서라 지금 탄좀 년톡 비 사공들의 리커 파파 마슬 디는 어돈 큰 지지 척 반음 간접시 요스레 원정 현주 지비 위에서 다나 집 적섬 녀버 단도 신큰 지 생활 진 셔도시 셔도 집시 파 마슬 릴 사공서도 지 요스레

아리 법정 가보니 칩적성년 적병이 있었다나 아리 종통 트럼프이 년들 참고 없이 적배대 자급적 된적 년카세 친 능점시비 머물러 남자 등 틀럭글라 샤틀럽자 칩전이 여자 칩자버다 진스레 사적다나 퍼출러 제슬럽자 년질이르갈바등 차출 발린이 바담밤 차진적 잔득 창위 머물러 남지르글라 아리 종김 처치 차층 등 돈니 난극급탈럭 크지글라 샤틀럽자 칩자다 진바등 그래서 이 총화 등 제급적 된적라 크진 총비 머물러 남적 잔남라 샤틀럽자 친여저다 저리래 사적 데리다동 제급담 제급음 사큰 망부식게 머물러 남적 등 틀럭탈 샤트지 차진 토히스 제치 종화 등 영남자 집적 담법시 유래 사적 진능돈데 아리 총돈 론친치 머물러 남적 등 틀럭 조튼 실럭 메비 만족 남득 사란지 지간 잡자 유래 사적 진능돈 따나 샤틀 스지 사란데 니스톤 니어든 로다 등 부치 쓰음 닌덕탑 샤지레레 히르친 쳔부 메피 머머그 남지 탈럭감 르제송 부예 므슨 초신 토비 르지 등 탈럭라 샤틀 스지 사란데 니스톤 니어든 로 다니 비치 르근 닌덕탑 샤지레레 틀릉 부예 사적 초르 샤지레 니에체르 아리 총둔 부이 지스톤 르급자 르그니 루 뇨총 르제실 자툼제 돈츠 니브자 등 소니 파르티 낭점 시피 머머그 남지 등 탈럭기 아리 제쿱 덴지글라 테피 히르친 르코르체 르타실 냐시 르저 종르티 다스타비 타초시 바인스레

0: 성추행 건으로 소축도 못 드려 뭐.
1: 지.
0: 저도 근데 여러분들 학생도 근데 렘바 동우가 성추행 건으로 소축도 또 근데 너한테 대통나 이제 그 지금 돈이 좀 들죠. 제통 이제 너 언가가 많지 그 뒤고 전직 너무 되게 한치니 다 그 독사 도동대 너한테 근데 그때 갑도도 그때 너는 좀 잡치니 있나? 로르나기 연치다 로치고 맨치기 디그던 쯔쯔라 티 한치니 니크 차파 디 제누크 차파 고르무기 차파 쯔쯔라 티 한치니 이런 거 제누르 였으며 존지 쯔게 담무가 노트다 요크 다 디 니퉁게 토니브샤나 담무들이
1: 리리 얘기는 과정치 디나 공근데 땅들 달리 추 가슴 라이지 근더니나
0: 오지 야예 양거든다 데이터나 다 춘촌 돌군데 돈은서나 ཁྱེན ཁམ ཁ ཚོའི ཁྱེ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0: 아주 좋은 토건데서나 자크 송충 되는 바는 같은 돈으로 조금 망하면 다시 전신이 굉장히 지나치고 런딩 모트 실수가 나고 노트는 더 건데 정크가 잡고 있고는 뭐라도 그뭐 정크는 잡고 있고는 뒤 전신이요 온 모든 것도 건데 선나 도이만이 우리 따라서 그래도 원이 지나치고 때니 소아로리 온 지나치고 다 다스코 그 티르빈디 나타나나 아주 그 실수가 더 보고 다 다른다 도이마그 삼로 지나치고 네 초코 도이마그 소진 지나치고 근데 다른다 그래도 다른 사나 치고도 되는 삼로도 똑같아 도리다리니 티한치니 랑기 라치 라동도 도고데 송치베 고메 삼동도 힌도 도고도 요크지기니 티한치니 랑그 제즈나 초코랑그 제노 노르드 랑그 시그동도 도고데 노세 테프소나 추용 저의 그 리코야라 야시나 초코 추 랑게 헌즈기나 초 데와노노 데와랑 반디 야라 샹톤든랑 바 야라 야시나 초코 종랑 바 야라 야시나 초코 티다리니 다 돌긴도 도고도 카츠응기기들 야라소나 초 강나 강승기 초 카스미 맞췄고 자크 거럭지 마마지 디한신니 던주지나 다추어 돌아도 문도터나 다튼 그 조금 뒤더니 그래도 사드 좀 돈이 사송도 뭐
1: 지
0: 원래 사송도

0: 下个过年，阿拉习俗称的送酒一个呢，赞成个喜小更得做你呢，你过年买了参酒嘞呢？
1: 야예양고든다데이터나다디랑아치샤코노조스근데도군데인지나르치르도소충도군데노체티송노고아조헤토모스르치소충도군데거랑긴소군노시송도군데노체티쿠지다나다랑기라하라르치르도도도코타사이토나초코디라노체톤도나초코도모든도코카뜻다니그니엔노마리추랑그소충도군데노체티송노데추랑그시송도군데노체티송노데 초라 크미크 영 종클 직당스라 레차라 도도군데 초인 노릭 드브지오크 자크크 타르 타 추군디 쇼니 타 니엔 송서지 메크 노무다니 달리니 랑게 노체테 소나 티쇼니라 지니 초 카스 마도 그티 한치니 서정이나 초크 드웨크 디코야라 야스집 제달리니 노체테 소무드 노선데 야라샤나 디트라시니 자크 쿠초 자프트 마마마디 고크 담아토 코엔드르지나 추테랑 러시 소치즈그 시송도도 그다 노체테스 키하라 테라 노체테크지지다 다치토 사토나 테한치니 치 모송 키 사토나 로타니 르지지나라 따튼지그니 마르 추 카테토 테 노체테크지도나 초초만 게이던 도무스그레
0: 레겐라 티지치 디나 디츠쩨응기 탕디 첨큉당 죄름린친 동첨드니죠 레츤디 좀르바당 돈즘바 등진초모이네 zomzhen gen kluwa lhaja zha xi dang zha xi dong zhub yin. Da kluwa xiu lu yin. Chikib da kluwa ngang zhig cei rang dang, so nam rin qin yin. Teng ngaw jimi lin cin nang nga cuo yang jin zhi le. Da di mo xi.
2: Ko nun me sun ji che la qing de xi ba yo ci, a lu gu su gu kan gu gu song zhub zhub gi ba ma sil, xi ba ra lu gu su gu ji gu na, zhe qi hu men ba sa wu ri xi san ji gi bi zhan kil xi ba yin.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소 김종콩 등 통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데 흥심 김종콩 송주 등지 진지
1: 다는 비진지 디슬 저거인

0: 야다데
1: ཁྱི ཕྱད མི གསུམ དེ ནར ང དང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ཁྱི གསུམ དེ 야티나 탕지마영 친문태도 뇽자 알와 샴바가 멍르즈가 아크치 리와진 듣고 어떻게
0: 돼 야야 다 레와가 카크요 그메나 탕스브나 도도도 징레요 지샤 고케
1: 오야 티나 레와 카크메케 추츠케 로능 카레와 쳐즈요 고케
0: 한남지 고인가 아마도스가 리와샤 고케
1: 알와 남지링 고인가
0: 오리
1: 야티나 탕지마가 렌체나영 알와 남지링 고인가 멍르즈가 추츠케 독부키 레와진 듣고 어떻게 라고
0: 야 과정치
1: 야 디나니크 과데모
0: 야야야 디모

땅데 사르타시코노가 길긴남바이 난자 양나기초 길긴 판싱가 와른데 라랑거지 로수라 로틱 냠뇽데 판자나 카다리 냠추디 소나 양랑랑긴이 테네를 호마총 타베 난자 로티시 땅에 난자 너소소니 타나 로종이 기망부리 오크상 디양기치 데랑니 종다 땅이 로수 로틱 냠뇽랑 와세고노 랑젠데 맘들레라 렌센스가 차리드바 토카다 이현극주 렌친디냐고노가 냥큰족보남바조가영 렌친근고닌지와다 길긴남바가 카다에고논달라 사우리냔주 다장극가챔보래라 이너대랑 렌친디낭극지 소수소프트근냠뇽랑와세고논다가 극당본다고드기달리 유수월그랑 중클 유수종철물글홈장선바가 길긴 겐환주 소놈환주른다가 제단시 이끈종에라 대랑 렌친낭니 카다리일

0: 아무고 고스톡이 탈리나라 양식 폐기에 손이 다 끊이지나 그렇게 침덕적인 손진나라 호자다 그 니랑랑 그 호마다 그 호중 땅 양는 내가 마음과 그거니 희샤니 텐데 삼도 땅 요니 그것도 그 다끔이나 삽종다 속한 나존진나라 그렇게 침덕나는 그런 게 끊 호자라 속한 이기 요니 난다 뭐라 디한진이 땅 디사틴 죽고 손나 그 중원치 그 호치 했던 나 다크 그 호치 했던 거 아까나 지긴지나 그렇게 낙치가랑 진짜나 남은랑 진짜인데 소소 소진나라 양 소소니 타나 그지 저설군을 지금 나다 망아 요닌 더머 지킨 코나 카다이 코노 데브젠디 댄신다 테랑글렌신 디노나 치 그르 호수 호츠기 냠뇽랑 와다 기드나 존제 로니스 란다스가 기르긴치 호마 망아킹 안데이소나 라랑 기르긴누 고름 그 쳇다니 호브죽 냠뇽 야나 호츠기 냠뇽스가 망보리 요치 삼그 디젠그 영 야치냥 크나 바조르 니쇼니 카다리 이 줄렌신 디냥구노 기르긴 남바조게라 영 소중리 너무 지나시 하정 그 사게 디젠그 다 계랑한 손제 다와르다 기르긴누 그 호브죽 그 냠뇽 등 제리 야치냥 크나 바조 카다리나
1: 알레스 디마 제 땅 하면은 이나 땅 아초 아초 다 개긴 엄마 저니 손어 또 오나다 티타 붙일라 땅 니초 다 사절라 땅 빛이 연다 개긴 틀라 개긴 토통 예레
0: 나리
1: 네 다 경수근이 대단 다 저 고니 좀 보이지 다 더 매직 넘버들 해도
0: 나섬
1: 아 이제 똥가 데드가 그 칠이 침 침보레 근데 얘는 다 데드 살 아초 개긴 때문에 포마토 소다 아 로마가 처가 정부 요 바래.
0: 응.
1: 아 개개나 그야 정부 세시래.
0: 나리.
1: 개개나 소통 여부 요래.
0: 나리.
1: 침도 기준 때는 개개나 따스 여부 요래.
0: 응응.
1: 아니 장인도 땅아 초 대지군 정도 경수 준주 돌리더니 아 개개나 다 개개가 매 요 바래.
0: 마리.
1: 얘는 다 경수니 땅아 소노 똥도 땅아 초 리콘 소소 있는다 다 리니 소소 있는다 고니 마휴도 쳐 요 바래.
0: 나리.
1: 제대한테는 아초 다단다 있는다 인지도 친분도 다도 다 포마라 시시세지 파유다 로소세보 뽑아대요 아 갈리 친분도 쳐래
0: 응응
1: 이제는 땅 아초 해만다 있나 개긴치 저도 문여시 땅 아루 로니라요 로니마레
0: 응응
1: 아 로니 개긴 토마세대요 아루 그로마 대초나요 아 자더에 저 시시레 똥 아니 로소레 지우래다
0: 응응
1: 다 대든도 있는 땅 아초라 자던세는데 gegin ge jadon sina hamal chi me phare ta pa sona
0: ri
1: hamal chi na titten la hay don ti pare
0: hm
1: ta ta na de tong je du chim bun lo tsare ta
0: ri
1: ge ge den lo sona ta nga chu ga de du nga chu la phem ba mon bo to ye pare ta ngu chi ki na ti ge nam ba ti nga ro thoma ta gegin la chi du ka de du ge gegin no chi nga la ta jadon bu chi chi po so ko mo to ye pa de ge nāmbā lāngli tētā dīni ngā rōngu lōma tōsala yōng tētā wāga lāngli shi tō yu yabarā tētā wāndu tā ngā tsō ngā mā gā gīgīn tōsō ngā tsō la gāidīn chēsi tē yēlā chāyāndu ngā rōng yōng tīk lāngu sāng dīni lōma tōsala tā jādōng sē sāni jādōng sē xie xie tōng sāni xie xie tōng tā fōsō sē sāni fōsō sē tā ngā mō mōngbō sē yu rē tē sē yandu tā jīni tā tātā lā sōng tōng dū lōma tēsō tā tā sēni yōng sū lā tā kāmbā pū sēn bārē Te se yung ta nga tsu la nga ru gegin la ta chi nye nye wa te ta fuma te tsu rindu. Ngu sa. Yen la yung ta ta mi tsum ta la sonon tong du, te du sa la gegin chi ka lo son nondo ki lo su la lo chi la beba chenpo, long senpa te fuma la yen to su na, ta jadong tu xie xie te do te gensi xie dung je ya pa son du.
0: Nga ri.
1: Ta tong do zin nong a cho du. Tan da nga kere ke cha ma re ta gegin mongbo xie ka yin hen go kuru go lānglū gu chēni tā nyōnyōng nōni sāng zika kuruk nīti chērē tā gēgī mōng chī mōngbō zika chērē tā tēdu kā tēdu ngā tsōgā lōma tōsō la jādōng sī xie xie tōng tā tōtō nāmbā kēndu kōtsō la xie jī nī tē tā mdangā sī yandu tā kōntsō tā sēndēni tsū la sāng tōng dō tā kōtsō ka hā kō dēni tēni ngā tsō gēgī mdō sō la kādī chī mūrēt gā sāng tēni jī mīn dēmi chā dzukur tēwā chī mū chō yā pārē tā tēngsōng dā sōnō tōng sōnā tā tōngchīn jē yīmbārē.
0: Nādī.
1: Tē yīndā tā gēgīn jī jōdōn tō xie xie nēmō tē durāndā nī tā pā yō gu bū tsī lā lē tsīmbārē.
0: Nādī.
1: Tā ngā tsō gu sā chā nī sōnō tōng sōnā tā lō sō gu durā jī chōng sāng xie rē sōng dō tā. Tā ndā durā gu chōng sāng, lō sō gu durā chōng sāng dā nī tā ngā tsō gu lō mā lā chē tā sī nī tā lō sō lō chī xie gu rī sē nā tā ngā rōng gu sōnō gu tē nī tā kē chā 다시 비켜줘요.
0: 네리.
1: 다 나서 너는 이틀 탄 서도 빠지는 나서고 장천도 템고 소자가 지기 들어 옆에 때문에 쓰고 바래다. 다때 조제 그리고 무슨 아 소마티 용도 불안도 로그나 다때 그리고 자진제래까.
0: 네리.
1: 네 천달아 소마도나 대응 자진제래.
0: 댕.
1: 근데 니빠는 얘는 딱 맞추고 손 끊기 그때니 다 또 침부다 다 소다질 소마도나.
0: 응응.
1: 다 소마질 소마도 진다질 소마도나 다 소마티 손 끊기 때 또 침부래.
0: 네 댕.
1: 다 손 끊기 그때니 맞추고 코솔로 호소데 자토 딕 가수데 주소나 되니 다 소마티용 가수 이제 좀 봐라. 되니 소마티라니 보고 진다대용 레플랑도 똥터 봐라. 된 진다티 레플랑도 똥 손나 된 소다대용 다 용다 불랑 로스 봐라.
0: 네리.
1: 다든지 인도서 땅 아주고 송송 끝이 그때니 더 떠봐 땅 아로마도 냥도 가다세 봐. 근데 로마가 송라 떠게세 봐.
0: 네리.
1: 근데 아주고 로마티글 도솔라 소소동 진짜 야보세 봐.
0: 네리.
1: 다티 다다 아주 돌아서 뭐 동도 다티 나르고 텐도 살아 다 던지 제리 거텐. 근데 다 선반인 땅 아주 호자도 춘도 빠진 대와도 동분 저거 바래다.
0: 네리.
1: 단도 좋은 조제. 대인도 땅 아주 파마도 개긴 벌은 제가 동부 저거 바래. 대인도 땅 파마도 개긴이 손을 지친 손 지친 교수나 다 파마 그 지투 이만다. 다 개긴 줄 로트 때 땅 아주 그 레플랑도 칼로 쥐지 메바 파치 메바. 아래.
0: 네리.
1: 대 마소나 다 보다도 천달아 제가 옆에 메 파마도 개긴 벌은 제가 동부 저 마트나 다 아주 그 로트 파마 때 저거 지투 때다. 용도 불안한 다 적감모들이다.
0: 뭐말이?
1: 대인도 제와 담보장지 때 또 침보는 침보 통도 되긴 하고.
0: 내리리리 간다.
1: 대인도 지금 남바진가 다다네나.
0: 내리리리 러서러서 긴그 다와르트 긴긴노 고톱죽고 냠냠 등 제리. 야치냔 크나바조 카브다리에고노 대진리다 치르극추 아 기르게인난다 당원치 그룹치 셰땅난다 다르고 소치 아 셰땅 달호수 저땅 끈그쇼니 띠니 송나르 기르긴기다 고나샤고노 대진리 기르긴즈기나 사슴 장마즈기오 주다다 하친 그 같이 엠보리치 사슴 장마즈기다 그 겔럽고와라 제와즈가 요과즈기 치주 나다 시가 하친 그 같이 엠보리 겔럽고와라 제와즈가 나스마리 쳐고나 소만디라는 그 셈틈샤 주라 카다이 주라 드니다 소프트라든 그게 참덕거와 그 레완의 유과진 진주 달라스관디 손이나다 그게 아다 기르긴존 손이 타와드 기르긴노 그 냠뇽 사프드 주 당원 치크 소소 접당라 타르글 소소 접당글라카나 차퍼나 요나 와나 헤오가르 쳔부리 요체리 요나 다크 그 소마조 인지나 그게 드그마 니나 차르미니 담오라 몽포세르고 레타르 그게 기르긴 타가 삭슴 짱마드 그 이타니나 샤이데 드그나 차르나라 그게 쮸메니 다조 인지나 기르긴 타치 코나 코이지가 샤콘 토마토 타르신 시라오 송나라 마운파라 그게 토마테게르 셰라 신당디 제이 가이나 기르긴타가 랑게지 카차이 녕니 갑토테 인지나 다시그 처슬고너 지 흑슴 짱마즈 그런게 소프트이노 너도 인지나 히탐니 더모데테세고 그때 디장 그 기르긴타고나 다 토마가 그 삼루 근친데 쪼이다더니 기르긴조게 시그 안진준다 다정그 가챔보르 데세고 데진디 디도난디 기르긴긋한 지금 틀린 지나기 쉬고 소프트한 참득거와르 근 제완데 이고든 생고가 되세고 능진고 당나 기르긴그 소마기 참득은다 존 렌디 간다리 이군난다 조건이 기르긴그 갑다스가 통통이나
1: 제가 기타 대강한로 다 녀녀그 팀이 있는데 다 나런 거 상태 있는 데다 소만데 다 나초 기긴도 소마틸 침돌은 제와 세지티 다 나초 된다도 조지게 됐다 다 송거 보수그 팀이 근데 이게 나초 소송아 다 죄롱성이 말해.
0: 네디.
1: 상아 저 정도가 로소 로드 로소 좀 좀 줄어서.
0: 네디.
1: 다 띠노니 토마 나초 충성 글로서 때 제거 바래. 다 나초가 붙을 때 충성 글로서 때 제거나 다 파만노 붙을 거 온 동부 개기네.
0: 네디.
1: 다 띠인도 토마 나초 붙을 더 그거 론도 희선 토마한테 다 파만리 로진 파마 칼라 띠 론소지 바래.
0: 네디.
1: 다 띠인도 나초 부품모 때도 로자니 공패던 거는 다 네바도 춘도 파마도 이제 동부시 이거바데 다 간다다 간다다 메바시
0: 아리
1: 대원은 다 나초 이제 간다 시세 그렇지는 다 나론 거 싸다스 돈 녀녀 그때 미세나 토마다 로투 소소가 파마데 공인 바 무슨 말이야
0: 나리
1: 다 무슨 거 바데 소 침부지
0: 된가
1: 되니 파마 대도 그 침사 차진동 현재 그 니츠 뭐냐 하시다 주는 사고 바래
0: 나리
1: 다 대시소나 때 로마딜 가지고 소소 세동 있는데 칼 카다 세동 있는데 다 춘도 딜은 저와 세동 있는데 대용 펜바 요바레
0: 어디
1: 춘도가 춘다가 차진 여민동 청주가 미치 담담이 요바레 보
0: 어디인가
1: 근데 가지고 뒤 주는 영선 자토나 대 펜바 요바레
0: 응응
1: 근데 딜 앞에니 다 가지고 로마가 소용 거 나온지라 다 따도를 부세 그바레
0: 응응
1: 다 춘도가 다 로마데 로다노를 겨운데 다 코고 소모 케르마 쳤던 것은 다 로마데라 로용 여부 용도바 다 대성 동료
0: 나리
1: 대동도 다 가지고 또 넘바 견데더니 파마도 다 로트가 로용고 고데 시효요레
0: 나리
1: 다 네가 선은 다 로용고 로트고 로용고 코나 마임바 다 로마라라 로마 로용고 때문에 까고 침부요레
0: 나리
1: 아 지바 마사와 다 돈도고 로용고 때문에 다 피지 침부도 못바 다 로마 요레
0: 나리
1: 대연도 다 필 로마 피지 침부도 못고 로용고 까고 체지고 로마 소마데 다 로다노니 텐도 산지체와 로마 로다 총문데 바 로다니 전 도와 다 던도고 니스 모부 산게바레 디엔도 살탕 아초고 파마도슬 제와시엔도 다 로경고 고 코나 마인바레 다티 로마 딜로 존차가 손이 용 가다실 그래 아 대통고 고요 초하고 고 다 소모모이겠네 가다실
0: 네디
1: 아 로마 딜 다도 세 그룹이 진시 데니 로마 라라 다 그러고 rinni xiandana yung taa luta zongwa chi, zongda zongwa chi, zinda la gagin chiwa chi, gagin la kuka chiwa chi, sotu penzi la tanda chiwa chi, tanda loma yore.
0: Nari?
1: Taa tanda ko songni yung pama la kada si, taripo chi taa nga tsuko rinni ka teni yung, lepo chi sangme na yung, loma mandala taa pinki yabu da zin, tanda yabu da zin, loma la gagin la kuka yabu nga zin, taa tanda ko teni pama tela yung, senkyu ke tre gupare.
0: Nari?
1: Tietre tana tani kuruga roma tila ta gajin zinra tila gajin chawas la supa gongla gongchangje yendi re tu chechu re yebare. Di yendu tila tetaanji tibu ke chahi gubare ta, tiba jia gubare.
0: Nari.
1: Ha che yedu ngenpa mama ware. Tanda si yendu tani zongcha to ngencha su nini ta chundao ka senghao la chas te gursi na ta nenshu che to gushu che te gubare.
0: Nari.
1: Nenshu tina lo yungu yaji teni ta kuga yung chino ni tatu se gupa teni nenshu re. Gushu xe na ta nga tsu kuga zongja ka teni nga tsu xe na lom kuruga chinda tela yung gushu xe tre tabare.
0: Denga.
1: Ta tanriga na se na yung pento manyawa xe to sayin chandu. Teni ta jen che waga loma, ta jen cha ji mwa loma, ten to mwa waga loma to so no ta chinda no, ta loja no la, ta mbe na yabu je wore.
0: Nari.
1: Koto ngu ngu sitaw teni teni kada xiu gu ni kada che kusba.
0: Nari.
1: Ta nga jimin dime san hila yon ni kada yabu se kus. Xiu gu ni kada se tana, ta yinba ten yon ma xe rabong. Ta te pensi nye kala sonu tong xibare. Tanda si kada se sonu tong zutin mong da ten to kus.
0: Nari.
1: Tani dino nga hoba jindu ta nga rung tata sonu che tong du, ta goka re ye na, tochi re ye na, ta chunung tu ngu su ta yu rin ru tana ta gense lalo ta denba re.
0: Nari.
1: yung lapa chinda tenpa mungzi sawa ta nga tsu lo yunga teni mu chachi mepa ta tando tosu la gegin di chundo nung chung ngu sa yaw tani teni gegin tu chundo pa ta njewa zombo yu chota pare
0: yadi
1: ta ti cho suna teni dozi go soma ti yung ta kuru jadu guna lepo guni ta ta cha santu pare ti mepa u teni kako chimbo zi chesi pare ta yansogu tu chela teni roma to tsolo yung nitsi mungbo zi anjo re, tani gege tangchi ge jayi gege nge xie, peye gege nge xie, tsuru gege nge xie, gege nge tsoma ga xie, ba xie sa ten sao du, tani ku loja la tso munde ba. Ta loja la tso munde yung du, tani ku ku pama la jase re, ta gege nge tsoma nga la xie du, nga da dang du, nga la ta tongqing xie du, ta nga loja la tso samu du zong shi.
0: Hari.
1: Ta tiga pa ni, pama tiga songo tong du, ta ge cha di na xio nong la go on du, tani pama tiga jia sang la ta gege nge to la hien nong shi ta. Tene gegin tu chinda pala ta dendon drami, ta sanye pala. Tandu sanye tene ta duji sarisi na ta tazi putu loma tira ta.
0: Nari.
1: Te se tu ta njewa tambu zonji nga rungu sonu gu teni nyonyi teni ta tandu zi jenga. Tene genpa xe ni ta nga njinda xe ka njinda yi na ta tanlan jie yi pala yung.
0: Nari.
1: Ta tata ni ta njinda xe ka njinda xe ji te ta kamu xe re. Tā sā yung zindā sē kāmu nī sāng dhuri. Yē nāng tā ngā zindā xē kīn zindā sē chādhu, tā ngā tsū kī jir sē dēnhā nē yin, tā ngā rū kā xiong sū kī chīn, tā gāng rī sī,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ᱛᱟ ᱪᱷᱤᱱᱫᱚᱜ ᱱᱚᱢᱤ ᱪᱷᱤᱱᱫᱚᱜ ᱚᱭᱮ ᱛᱮ ᱠᱚᱱᱫᱚ ᱚᱭᱮ ᱛᱮ ᱫᱚ ᱛᱟ ᱱᱟᱨᱩ ᱞᱟᱱ ᱡᱟᱣ ᱛᱚᱢᱵᱚ ᱭᱩᱠᱨᱮ
0: ᱱᱮᱨᱤ
1: ᱡᱟᱣ ᱛᱚᱢᱵᱚ ᱭᱮ ᱯᱟ ᱢᱟᱥᱮ ᱛᱮ ᱪᱷᱤᱱᱫᱚᱜ ᱛᱮ ᱛᱟ ᱡᱤᱱᱫᱟ ᱛᱚ ᱱᱚᱱᱤ ᱜᱮᱱ ᱠᱷᱟᱹᱛᱩᱡᱤ ᱦᱟᱱ ᱡᱮ ᱛᱚ ᱵᱩᱜ ᱛᱟ ᱱᱟᱜ ᱪᱷᱤᱱᱫᱚᱜ ᱚᱭᱮ ᱡᱮ ᱠᱩ ᱛᱷᱟ ᱛᱮ ᱠᱩ ᱡᱚ ᱥᱮ ᱥᱚᱱᱚ ᱛᱟ ᱱᱟᱨᱩ ᱜᱚ ᱞᱤᱫᱮ ᱱᱟ ᱭᱚ ᱟ ᱭᱚᱱ ᱫᱚᱣᱟᱨ ᱛᱟ ᱠᱚ ᱛᱮ ᱛᱟ ᱪᱮ ᱢᱮ ᱥᱮ ᱯᱟᱨᱮ ᱛᱤᱱᱤ ᱪᱷᱤᱱᱫᱚᱜ ᱛᱤ ᱜᱟ ᱨᱚᱝ ᱪᱷᱤᱱᱫᱚᱜ ᱠᱚ ᱪᱚᱵᱟ ᱱᱚᱱᱮ ᱛᱤᱱᱤ ᱠᱚᱡᱟᱞᱟ ᱠᱮ ᱪᱟᱥᱤ ᱟ ᱛᱟᱱᱤ ᱠᱚᱡᱟᱞᱟ ᱠᱷᱟᱫᱟ ᱥᱮ ᱛᱤᱱᱤ ᱨᱚᱝ ᱥᱩ ᱜᱚ ᱡᱤᱱᱫᱟ ᱛᱮᱞᱟ ᱛᱤᱢᱤᱱᱫᱤᱢᱤ ᱨᱚᱥᱚᱜ ᱯᱩᱛᱤ ᱫᱮᱢᱟᱨ ᱠᱷᱨᱜ ᱱᱟᱢᱵᱟ ᱪᱷᱚᱥᱤᱢ ᱵᱟᱨᱮ ᱤᱧ ᱥᱮᱫᱮᱛᱟ ᱜᱮᱜᱤᱱ ᱛᱚ ᱭᱮᱱ ᱪᱷᱤᱱᱫᱚ ᱯᱟᱞᱟᱢ ᱡᱮᱣᱟ ᱛᱟᱱᱡᱟ ᱛᱮ ᱥᱮᱜᱩᱱᱟᱛᱟ ᱛᱟᱛᱟ ᱜᱚ ᱛᱷᱟᱱᱚ ᱛᱚ ᱥᱚᱨᱤ ᱛᱮᱱᱤ ᱪᱷᱤᱱᱫᱚ ᱠᱚ ᱩᱭᱮᱱ ᱛᱮ ᱜᱟᱨᱩ ᱜᱚ ᱜᱮᱱ ᱪᱷᱚ ᱭᱮᱱ ᱜᱚ ᱞᱚᱥᱚ ᱞᱚᱪᱤ ᱢᱟᱭᱤᱱ ᱵᱟ ᱜᱮᱱ ᱛᱚᱢᱟ ᱛᱮ ᱪᱷᱤᱱᱫᱚ ᱞᱟ ᱩᱭᱮᱱ ᱛᱮ ᱞᱟ ᱪᱚᱥᱚᱱᱟ ᱪᱷᱤᱱᱫᱚ ᱠᱚ ᱩᱭᱮᱱ ᱛᱮ ᱨᱚᱝᱥᱤ ᱠᱚ ᱫᱚᱱ ᱫᱚᱣᱟᱨ ᱛᱮᱱᱤ ᱡᱤᱱᱫᱟ ᱛᱮ ᱱᱚᱱᱟ ᱛᱟ ᱧᱩᱱᱡᱤ ᱢᱚᱵᱚ ᱭᱮᱵᱟ ᱢᱟᱨᱮ
0: ᱱᱟᱨᱤ
1: ᱛᱟ ᱠᱚᱱ ᱛᱟ ᱪᱩᱱ ᱛᱮᱱᱤ ᱱᱟ ᱪᱩ ᱥᱚᱱ ᱛᱟ ᱜᱮᱜᱤᱱ ᱪᱤ ᱤᱱᱟ ᱛᱟ ᱞᱚᱢᱟ ᱞᱟ ᱥᱮᱱᱠᱟ ᱞᱟ ᱢᱟᱠᱟ ᱢᱚᱡᱚᱣᱟ ᱛᱮ ᱪᱚ ᱪᱤᱢᱵᱚ ᱡᱮᱨᱮ
0: ᱞᱟᱥᱚ ᱞᱟᱥᱚ
1: ᱟᱝᱟ ᱛᱚ ᱛᱮᱱᱟ ᱱᱮ ᱡᱟᱫᱩᱱ ᱥᱤᱱᱟ ᱪᱮᱥᱤ ᱛᱚᱱ ᱱᱟ ᱡᱤᱱ ᱯᱷᱚᱴᱚ ᱭᱟ ᱯᱚᱥᱮ ᱠᱚᱞᱟ ᱠᱮ ᱪᱟᱥᱤ ᱥᱮᱝ ᱛᱮᱱ ᱱᱮ ᱦᱚᱥᱚᱱ ᱭᱮᱱ ᱫᱮᱱᱟ ᱥᱚᱢᱟ ᱛᱮ ᱭᱚᱱ ᱥᱮᱱ ᱠᱚᱛᱚ
0: ᱱᱟᱨᱤ
1: ᱛᱮᱱᱤ ᱪᱷᱤᱱᱫᱚ ᱠᱟ ᱡᱮᱣᱟ ᱛᱮᱞᱟ ᱭᱚ ᱱᱟ ᱪᱚ ᱜᱮᱜᱤᱱ ᱪᱤ ᱤᱱᱟ ᱛᱟ ᱱᱚᱢᱮ ᱛᱚ ᱛᱚ ᱢᱩᱱᱤ ᱵᱟᱨᱮ ᱛᱮ ᱪᱚ ᱪᱤᱢᱵᱚ ᱡᱮᱨᱮ
0: ᱞᱟᱥᱚ ᱞᱟᱥᱚ
1: ᱛᱮᱱᱤ ᱭᱚᱱ ᱞᱟᱵᱟ ᱪᱮᱱ ᱱᱟ ᱪᱚ ᱜᱮᱜᱤᱱ ᱭᱚᱱ ᱛᱚ ᱯᱚᱞ ᱤᱱᱤ ᱜᱮᱜᱤᱱ ᱪᱮ ᱤᱱ ᱥᱚᱫᱚ ᱛᱟ ᱛᱮᱞᱟ ᱱᱟ ᱪᱚ ᱜᱚ ᱛᱮᱱᱤ ᱢᱩᱢᱵᱩ ᱥᱮ ᱡᱚᱝᱡᱩ ᱭᱟᱨᱮ
0: ᱱᱟᱨᱤ
1: ᱛᱟ ᱛᱚᱥᱚ ᱢᱩᱢᱵᱩ ᱢᱟᱫᱚ ᱱᱟ ᱭᱚ ᱱᱟ ᱪᱚ ᱞᱚ ᱞᱤᱱᱤ ᱛᱮᱞᱟ ᱛᱟ ᱱᱚᱱᱡᱚ ᱛᱚ ᱢᱟᱥᱚᱣᱟ ᱪᱷᱚᱱᱫᱚ ᱛᱚ ᱥᱚᱢᱟ ᱜᱮᱜᱤᱱ ᱥᱚᱱᱟ ᱛᱟ ᱱᱤᱡᱟ ᱪᱮ ᱭᱚᱱ ᱡᱚ ᱪᱮ ᱜᱮ ᱪᱷᱚᱱᱫᱤᱱ ᱪᱮ ᱛᱟ ᱞᱚᱱᱫᱟ ᱡᱤᱛᱯᱟ ᱱᱚᱱᱡᱚ ᱡᱤ ᱞᱚᱱᱫᱟ ᱡᱚ ᱠᱩᱡᱤ ᱠᱚ ᱥᱚᱱᱟ ᱛᱚᱱᱫᱤᱱᱤ ᱛᱤᱱᱤ ᱞᱤᱫᱤᱱ ᱛᱮ ᱡᱚ ᱥᱚᱱᱟ ᱛᱟ ᱫᱮ ᱛᱚᱱᱡᱤ ᱮ ᱠᱩᱨᱜᱟ ᱪᱷᱚᱱᱫᱚ ᱛᱚ ᱜᱮᱜᱤᱱ ᱯᱚ ᱱᱟ ᱥᱚᱱᱡᱤ ᱢᱟᱨᱮ ᱥᱚᱢᱟ ᱛᱮᱞᱟ ᱯᱮᱱᱛᱩ ᱪᱮᱢᱵᱩ ᱛᱚ ᱭᱚ ᱱᱚᱜᱚ ᱱᱚᱢᱵᱟ ᱡᱤ ᱪᱷᱚᱱᱫᱚ ᱜᱮᱜᱤᱱ
0: ᱱᱟᱨᱤ ᱫᱤᱫᱤ ᱨᱤᱫᱤ ᱠᱚᱴᱤᱱ ᱪᱮᱜᱟᱱᱟ ᱩᱱᱤ ᱜᱮᱜᱤᱱ ᱜᱚ ᱛᱟ ᱜᱮᱜᱤᱱ ᱜ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ᱚᱢᱫᱚᱜ ᱛᱮᱱ ᱫᱮᱱᱫᱤ ᱠᱟᱱᱡᱟ ᱤᱜᱩᱱ ᱱᱟᱱᱫᱟᱜ ᱜᱮ ᱛᱟᱱᱟ ᱜᱮᱜᱤᱱ ᱜᱚ ᱠᱟᱫᱟ ᱢᱟᱝᱟ ᱜᱚ ᱞᱟᱵᱫ ᱜᱮ ᱞᱚᱢᱟ ᱜᱮ ᱪᱷᱚᱢ ᱜᱮ ᱱᱤᱪᱤ ᱛᱮ ᱜᱮᱜᱤᱱ ᱜᱟᱱ ᱥᱚᱱᱡᱤ ᱥᱤᱜᱤ ᱡᱤᱞᱩᱱ ᱮᱪᱩ ᱜᱮᱜᱤᱱ ᱜᱟᱱ ᱥᱚᱱᱟ ᱭᱟᱱᱟ ᱠᱟᱨᱜᱟ ᱡᱮᱱᱛᱟᱜ 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ᱞᱚᱢᱟ ᱜᱮ ᱪᱷᱚᱢ ᱜᱮ ᱱᱤᱪᱤ ᱛᱮ ᱡᱤᱞᱩᱱ ᱮᱪᱩ ᱫᱟᱭᱟ ᱦᱟᱪᱷᱟᱝ ᱜᱟ ᱪᱷᱮᱢᱵᱚᱭᱮᱱᱩ ᱛᱮᱱᱪᱤᱱᱤ ᱪᱷᱚᱢ ᱜᱮ ᱱᱤᱪᱤ ᱛᱮ ᱡᱤᱞᱩᱱ ᱮᱫᱟ ᱛᱟᱝ ᱛᱤ ᱜᱤᱱᱛ ᱞᱚᱢᱟ ᱜᱮ ᱪᱷᱚᱢᱫᱟᱜ ᱫᱤᱱ ᱡᱮᱣᱟᱭ ᱪᱷᱚᱢᱫᱟᱜ ᱛᱟᱝ ᱧᱟᱢᱡᱤᱠ ᱥᱚᱥᱩᱱ ᱫᱟ ᱪᱩᱝᱡᱩ ᱥᱮᱭᱤᱱ ᱫᱟ ᱪᱩᱝᱡᱩ ᱫᱟ ᱛᱟ ᱦᱟᱪᱷᱟᱝ ᱜᱟ ᱪᱷᱮᱢᱵᱚᱨᱮ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ᱫᱟ ᱜᱚ ᱛᱮᱱᱪᱤᱱᱤ ᱛᱟ ᱫᱤ ᱞᱚᱢᱟ ᱫᱮ ᱠᱨᱜᱤ ᱠᱷᱟᱵᱫᱟᱭ ᱫᱟ ᱛᱟᱝ ᱪᱷᱚᱢ ᱜᱮ ᱱᱤᱪᱤ ᱞᱟ ᱡᱤᱞᱩᱱ ᱮᱪᱩ ᱛᱮᱱᱪᱤᱱᱤ ᱛᱤ ᱜᱤᱱᱛ ᱨᱟᱝ ᱪᱚᱝᱡᱤᱱᱮ ᱨᱟ ᱪᱤᱠᱟ ᱭᱟᱨ ᱜᱤᱱᱱᱟᱝ ᱱᱟᱱᱫᱟ ᱡᱟᱱᱡᱤᱜᱤᱱ ᱱᱟᱱᱫᱟ ᱱᱚᱢᱚᱜ ᱠᱟᱵ ᱛᱚᱦᱟᱱ ᱡᱤᱱᱟ ᱪᱷᱟᱢᱪᱟᱨᱟᱱ ᱡᱚᱡᱩ ᱛᱟ ᱪᱷᱟᱢᱫᱤ ᱪᱟᱱᱫᱤ ᱥᱚᱝ ᱫᱟ ᱛᱟᱝ ᱪᱷᱚᱢ ᱜᱮ ᱱᱤᱪᱤ ᱞᱟ ᱭᱟᱱᱟ ᱠᱨᱜᱤ ᱪᱷᱟᱢᱫᱟᱜ ᱫᱟ ᱡᱚᱥᱤ ᱜᱤᱱ ᱫᱮᱱᱫᱤ ᱭᱚᱠᱟᱱ ᱡᱮᱣᱟ ᱭᱚᱠᱟ ᱡᱚᱝ ᱫᱟ ᱛᱟᱝ ᱵᱟ ᱨᱜᱮ ᱥᱟᱭᱤᱱ ᱫᱤ ᱪᱷᱟᱢᱫᱟᱜ ᱨᱟ ᱜᱤᱨᱜᱤᱱ ᱱᱤᱜᱟ ᱦᱟᱨᱥᱟ ᱧᱟᱢᱡᱞᱤ ᱫᱟ ᱛᱟᱝ ᱥᱚᱥᱩᱱ ᱫᱤ ᱪᱚᱝ ᱡᱩᱫᱟ ᱦᱟᱡᱟᱝ ᱜᱟ ᱪᱷᱮᱢᱵᱚᱨᱤᱡ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ᱟ ᱠᱟᱵᱮ ᱠᱚᱱᱚ ᱛᱮᱵᱡᱤᱱ ᱫᱤ ᱛᱤ ᱛᱚᱱᱟ ᱠᱤ ᱠᱨᱜᱮᱱ ᱡᱤᱱᱟ ᱪᱷᱟᱢᱫᱟᱜ ᱱᱟ ᱵᱟ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ᱨᱮᱭᱟᱝ ᱛᱤᱜᱤᱱ ᱛᱟ ᱨᱟᱝᱜ ᱞᱚᱢᱟ ᱜ ᱜᱤᱨᱜᱤᱱ ᱫᱤᱱ ᱫᱤᱱ ᱫᱤ ᱮᱡᱩ ᱫᱟ ᱪᱷᱟᱢᱫᱟᱜ ᱠᱟᱨᱠᱨᱜ ᱱᱟᱝ ᱱᱟ ᱞᱚᱵᱪᱟ ᱛᱟᱱᱤ ᱛᱟᱨᱥᱟᱱᱤ ᱚ ᱥᱚᱱᱟᱨᱟ ᱨᱟᱝᱜ ᱥᱟᱭᱤ ᱜ ᱞᱟᱵᱥᱟ ᱥᱚᱥᱩ ᱜ ᱜᱤᱨᱜᱤᱱ ᱛᱟ ᱥᱟᱥᱮ ᱤᱱᱤᱱᱟ ᱛᱤᱜᱤᱱ ᱛᱟ ᱫᱤᱱ ᱫᱤ ᱢᱟᱱᱭᱚᱱᱤ ᱱᱚᱢᱚ ᱜ ᱪᱷᱟᱢᱫᱟᱜ ᱨᱟ ᱢᱟᱝᱯᱚ ᱭᱚ ᱜ ᱛᱤᱠᱮᱝ ᱛᱟ ᱪᱷᱟᱢᱫᱟᱜ ᱨᱟᱱ ᱫᱟ 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ᱠᱨᱜ ᱨᱟᱝᱜ ᱥᱟᱭᱤ ᱜ ᱜᱤᱨᱜᱤᱱ ᱛᱟ ᱥᱟᱭᱤᱱ ᱱᱟ ᱡᱮᱱᱫᱟᱜ ᱛᱟ ᱥᱟᱭᱤᱱ ᱱᱟ ᱛᱤᱜᱤᱱ ᱛᱟ ᱠᱨᱜ ᱥᱟᱭᱤ ᱜ ᱞᱚᱴᱟ ᱜ ᱱᱟᱝ ᱜ ᱞᱚᱵᱡᱩᱝ ᱜ ᱱᱤᱪᱷᱟ ᱭᱚᱱᱟ ᱡᱤᱜᱞᱢ ᱪᱟᱜ ᱭᱚᱢ ᱛᱟᱱ ᱫᱟ ᱥᱚᱥᱚ ᱡᱚ ᱜᱤᱨᱜᱤᱱ ᱱᱟ ᱛᱤᱜᱤᱱ ᱛᱟᱱ ᱡᱟᱡᱩᱨᱟ ᱜᱤᱨᱜᱤᱱ ᱱᱟ ᱪᱩᱡᱩᱨᱟ ᱱᱫᱟ ᱡᱚ ᱦᱟᱡᱟᱝ ᱜ ᱠᱟ ᱪᱷᱮᱢ ᱵᱩᱨᱮᱡᱤ ᱜᱤᱨᱜᱤᱱ ᱛᱟ ᱠᱚᱱᱟ ᱥᱟᱠᱚᱱ ᱫᱮᱵᱡᱤᱱ ᱫᱤ ᱛᱮᱦᱟᱱ ᱥᱤᱱᱤ ᱛᱟ ᱜᱤᱨᱜᱤᱱ ᱱᱟ ᱡᱤᱜᱤᱱ ᱛᱟᱱ ᱡᱟᱡᱤᱡ ᱜᱚᱱᱚ ᱩᱪᱷᱩ ᱛᱟ ᱞᱚᱵᱨᱟᱱ ᱫᱟ ᱱᱤ ᱞᱚᱢᱟ ᱜ ᱠᱨᱜ ᱥᱮᱢᱠᱷᱢ ᱛᱟᱝ ᱛᱮᱢᱵᱤ ᱛᱟ ᱥᱟᱝᱜᱞ ᱠᱟᱱᱫᱟᱨᱤ ᱯᱮᱱ ᱱᱟ ᱡᱤᱜ ᱱᱫᱟ ᱡᱩᱝᱤ ᱛᱟᱱᱮᱱ ᱜᱤᱨᱜᱤᱱ ᱠᱟᱫᱟᱨᱤᱱᱟ
1: ᱨᱮᱜᱤ ᱟ nga tsu ta rum sem khum tem ba sang da yin ta ye tu ga sa lan don ta so ni ni ta pe chu ba re a ji na da nga tsu ri ni ji sang ge re a de ni yen chen nga lu za ji sang ge re
0: ya ri
1: tan lo da sie la sa lan don na pa chin de ni ni chu ji re de ni ro ma to sem khum tem ba ta sang ge te pa chi sang ge chu ma ta pa chi sem khum tem ba ye re sa ndu ᱛᱟᱛᱤ ᱠᱮᱨᱮ ᱥᱮᱱᱟ ᱛᱟᱛᱟ ᱱᱟᱪᱚ ᱨᱤᱱᱤᱪ ᱥᱟᱝᱜᱞᱟᱛᱟ ᱥᱩᱡᱤ ᱢᱮᱨᱮᱱᱤ ᱥᱟᱝᱜᱛᱟ ᱞᱩᱭᱚᱱ ᱡᱮᱱᱫ ᱡᱤᱱᱫᱨᱟ ᱥᱟᱫᱚᱱ ᱡᱮᱱᱫ ᱟ ᱥᱤᱡᱟ ᱨᱤᱱᱤᱪ ᱥᱟᱝᱜ ᱫᱩ ᱞᱚᱨᱜ ᱫᱩᱜᱟ
0: ᱱᱟᱨᱤ
1: ᱧᱮᱱᱚ ᱡᱮᱱᱫᱮ ᱡᱤᱡᱩ ᱡᱮᱱᱫ ᱛᱟ ᱞᱚᱨᱤᱱ ᱡᱮᱱᱫ ᱛᱟ ᱠᱷᱮᱛᱚ ᱛᱨᱤ tene zong yin zhen de, kai bin zhen de, da zhimon zhen de, la soba yu.

0: 다다 뭐마 당지가 다 상심바래 공제 보러 있는다. 공제 보러 있는다. 다때 연바가 당아 손나 다다는 당아 좀 루자건디 말은 몰르선바가 루자 저요르모다.
1: 어디?
0: 단 이제가 총주 편성 노소 상 간다시 변다 좀 생각도 텐스바래.
1: 어디?
0: 아니 인생체에서 그 다다 나 좋다 편성 전대 종종 동다 효트가 도치되라 촌로제 신이다 상가도 힘도 녀와래.
1: 어디?
0: 같은 것을 때 가리 상가 미소한다래. 다 로달라라. 다 던지기 넘바가 촌로도 상가를 빼나 로마 도서라 찌민데미고 못 받침 버리. 생각도 템버가 넘바지 됐다.
1: 어디?
0: 됐어도 되는 나 좋다 로다 간다시나다 소소소니 상가 집에나다 로마라 못 봐야 봐. 로마라 카포리야 봐. 된 엄마시가 상가 됐어고 다 고절라 괜찮대 말해.
1: 어디?
0: 요나 때 상가 때도 통치 제레다. 리니시 좀 데레. 아 팀이 진짜지. 다 상가 진짜 그때나 다 고절라 팬토 여본 거선 다 그 나랑 무슨 얘기나 다 그 논스진 거야. 개그.
1: 나 데디 간다. 그런 시에 고는 그런 거 주 소브란다니요. 소마게 샘컴탄 템비 샹글 망아페나 데기파 간다요니나 지기나 그거 아 그거 소브자던 다 소브중데 소브중 남바던 손이나 샘보 메용와 아니글아 가니 그게 소브중 그지 노흥인데 제앙아던 탐니 샹그잔데 망아필 나이나양 그게 노흥인데 제앙아던 탐니 디 한신이 주실 그 단소중 남바던 손이나 소브중던 영나 솜정 람바 그게 소중 남바던 손이나 다 회응이 장장나 소브중에 다 노데 데비진데 디쟁 그 회응이 그 능튼 망아즈 샹기 그 능니 그게 르글나 다위달이 샤이 초인이나양 지 샹기 그 능아식 너모이나양 디시 그 투아네 요니 너모르 디 한신이다 그 샹기 근능데 게섭 니가 시기다 땅에 샹기 근능니 양 지금 잔들이 진단다 세모세 진단다 너무이나 다 게섭 그 와근 대완데 양 시기 지한 조니 너무 그 소라니 샹글 망 앞에 나 게임 스나라 망아 요 그게 그게 다구나 샤코나 대진디 디한신이다 그게 그 대랑 글랜스 능니 다 소소소 찍게 냠용 거 그런다니 그게는 손자 로니엣섬 너무가 길긴 누구 냠용 그게 타니 야신양 그 남바 갑다 멍포리 능송 트지지 더니 지그더 그게 그 차랑 그 지금 샹도 바이난다 다 대랑 글린 진진언이 갑다이 논달아지 가습 그 쳇대 난다 진터 길긴 그 샹도피 가차 뇽뇽리 갑다이나 겐나
0: 제게 다 이제 나랑 다 가려와 있는다 다 명원 있는다 다 나츠 도도 넘바게 나츠 다 춘던러 코츠라 게제 시험는다 다 아 조체서 땅에 로달 자주 세지트 통해실이
1: 네리
0: 근데 나츠 땅 행진 땅부가 당세지 요르다 고무고 다 데리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다 틀루지 손이 친지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로수고 마오니 마오 바지 자와데 토지 토리시
1: 네리
0: 다 대인도 땅 아주 로소는 이따히네 유체지 이따인 말이
1: 아리
0: 그래서 땅 아주 로소고 땡데 녀사데 로다래
1: 아리엘라
0: 근데 아주 젠바 히긴바 땅 아주 뭐이 경황도지 요래 뭐이 경황데 땅 아롱 거서는 로다데인 반데래
1: 라소
0: 진치 땅 아주 뭐라 렌통 덴버고 히리게 뼈차 용도 보고 로소 세차 뭐래지 야라 히존 거 송소청 세사데 땅 로다래
1: 나리
0: 대인베 진치 뭐이 신칸테다 로다자 추추리 다 대나롱 내지 내 예마레 대인도 나롱 건 주타가 레와도 메나나 다 제르시나 다 자치오 모모 만수치 로달라 통신동 동신 자조동 용데 주누 제부가 레와예 대 코초가 자조동 용데 요나 다 나롱 거 포포모동 파여 머리 자카 타나힘 잠블레나 펜바바도 니스메바레
1: 나리로
0: 대다오 되니 나초 로소 리딘라 니에겐보 다다 드라자보 로소와 얘긴 담바 나치 좀 따뜻한 넘바겐 나초 로소 리딘 리딘 체니 뇽징가 사와 몽보 예레 예나요 롱 판사토 옌 케살라 리히 레소나 롱고 센람 판카메바 롱건 겐체데 롱고 센큐데 마쇼와 고노 큐드지 로소 그 제탈레니 옌 니딘죠 공주 봉화 봉미 제제세 용토고 명나셔와이
1: 나서서
0: 도솔리데 양모다긴 표와쇼
1: 나서서
0: 가진치
1: 드디치간라 덴글렌츠나니 간라가 로니엘섬 간랑라 길긴난 손지나라 회체 머중 그 샤완다 특등 알랑 다와르드 길긴 노기 냠뇽긴이 타니 제친양 그 남바조 갑다리 일 지그더인 지나그쇼 길긴 거려와즈난다 아다 소수운데 그 가친이랑신 너조 갑다리 제친양 그 남바 석버드

0: 그 길긴 남바 침득 남바 좀 손지나 로수 그 리스킹 땅디 연나 로수 그 땅은 달라랑 그 희적고는 바빠이 고는 이 단단히 길긴 거리와던 타 과정치디나 되는 그 렌슨 디능니 길긴 손지나라 양 샤와란데 그 재생 그 처는 그 렌슨디 잔데 땅르니 되는 그 렌슨 더빌다 땅 야친냐 그 남바조 길긴 그 냠용궁이 단단히 갑다가 망보리 논달라 향특바니 과정치신 인간라
1: 그지
0: 야 니급데 모간라
1: Demo.
0: Ya, demo. Takhi delakh.
1: Oh, ya, tira,
0: Ya, tira.

비 후인 아중아가 비 어딘 쪽쪽그 흐뜸 띠다고 시길 납심 때른테니 아간고 남지장 아릉근 도츠는 흑그름이 바당 라리 람춘데는 화현리즈기 지우샹칩생화 아로 보다라르 얼곰뜻 땅위 라민실 라리 사동화두르지 아젤와글릉 따르마 중지 지위 후인실 가식 아르드가 지위 라민실비 강름 참모디 아간구나 남지 소지 첸보식 뜻지스티 탁줄마트 아간구 남지 츠크수디 니셈라 왁치가 사모시지 화네 쉘마르기무 온정 다탄 다동 강름 참모디 니 므름데 하사질르른 차르위 예짐츠니 데 코나라 아르글리와시 가라옌 차르바 삼슴뜸바 비니 무시다 니 탕동으로 회크 그르디 나치 데인드브지 강름 참모디 데니 호프르스마이 강름 참모데니 나치 데인드브니 트르데 샤타크리 요진 Нинтерэ чарви жамртын шнымхги хмгсэнэрэнд ламчилжэ дисхэнэм аллан шим жамда шнымшин унтуатан ламдымжэ ёнхэн торотан жамадан шэммаласуха чарлун жамби чугтан дэни тавр гоёшин юби арэхкэт паркэг цринжэ цэпэ юби шканлым чамодэлан шукэагэн ошигти аэмдэх зомбоши чэрдэмжэ бадан анамна Дэхтэн, ngārāng pāyīllāgāwī ndamāshī jīmīntī jīyōngbātāng. Agāngu nāmjī cīrsūtēng āgāngmītī janōngbī. Ngālhīwī lāmchīnā sōngbūtī ngīyīllā ngōng cārvī chārnāng nācūshī sīchī. Rikānglīm chāmūndī āgāngkūnī lāmatāng jībī nruā kāngshīgī nāyāng ngōmā lābchīwātī. Аян зарви чагрындыр тави нини ламту жи алу чи бадин алу чи чи тама юна алу ти лгын ты табаны хсахчин чи нямчил ча чи канлым де чун тук чан лагзарла кпа мана ян тан тунур ламчин ди тук де канги го би ана мти по па чин рам то сян шнян хту чин ра чи ва 통동을 남친데데니 아르시엘라히비 과우디야 로르자 진라치신 머정 진지랑 마시려 아짐츠네 가나마디 미 로르지 토클람 통포도바다 과우디 미르글란 츠위 람당 마우르피 람통 사르톤자바리 이나임 쿵그 나초라 과윈 잘지마 도젠 마시다 타나랑근 차영 조금 만둘벌 로르지 임펜디지 차가롱 쳔비 쉐미낭 드비와리 쳔밀지 녀나 최초 화위도비 람든조 히와리 화위인 자르지 등 찬인라 미기 등 안가줄 미실 버마슬 다른 강라 등 아담슴 진도지 초지 아나미도비 람줌데 급작디 아나문 글렘바 조시 어모반보르디 초지 흥냥다 자글지 머지가 엄마 공치인 하초라 강름 참모식 마르도 좀 마트 이나영 롱오 츠스동 멍위랑라 람친데 알자지치 등 콜지 흥음 춘지영스 흑동 마트 바데네 마치 오 차인바리 아나미 갈린 흑 갈아인 Kongqi nga suru jihui ganglim chamundan arang xinji lam qima xig mayindi. Lam chindi wul gangxinji lorji tukmir chindi. Argdirji wargandi ngontunji arishsir jalwadang. Angarg galagangzulji xigri gordi nzangwanga yangzini chimshib zikhang. Dini zung odongmir wujji arijilanam arjin machilbir darwayin. Chiyuji nyanam. 최초 화위도비 람드인조포브르마슬 화위인자기 등 찬인라 미기 등 앙글줄장자유문 온장 콩치흑사르두지 양두등 김정교로지라 소중무시밤 양나 신문키월 아몽초드지고니 화위인자기대는 늑근 창으로도와 잠지 질라판 니샘라 대흐트잠비몰라 아동 차람람드 제르와등 일라 농줄 지역동디 샘라 드냠드 삼슝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르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단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4: 슈니 가르트글린 단들 심크니나 단식 안트급 지그니파 소놈 랑킨 톰비 알와 글음근자라 소돈 랑킨 톰비 글마 렌친 도마니가레 송미 가스나노르

대치나 총원께서 담양아 친어시만 더고스가 해결치는소 니 커스가 링고가 안쪽스가 아스나소 양아 소르다 일고가 치바타 탕소 니 레바 증고가지

그런 파르기는 어제 알라예 버차르슬소 자는 그다뉴소 예르타쇼 나조 둘나카 나조제 하루에 나마르슬소 키스 땅자보 더사체 부소 노르사콩 마이너제 알라예 르마키소 알라예 나가쇼 시소 진은 근조 무소 람저쇼 나조 도나카 나조지 하론더 차사디소 나마칼랑자보 옌조잔 나가소 승은거르디나지 하로예 샤르마 시소 조크르근자보 알라예

0: 자시 메톱 고자피 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셔 등 가르마 섬쩐니 디초나 녀르치그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 클렌츠나 샤르톰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 등 가르마 섬쩐니 디초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스톤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i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irsim war, sara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Sornin washkil gomchin.
5: Tsomun woshkil lonchin.
0: Sarangir nyamzhu.
2: Dicul nirsim ni dicul ni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chin ki nyin shiwi lenchin hw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uazhenqi.
5: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교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로 냠자리 전수 주인 탱디 생규로 기난 된조보니
2: 삼루사베 양람사바르 니지 치치발레 치소교 노르키 팔리 나르베 치로 단티 산에타 윤보소키 해바 충도 동아디 지장키 튜무 추규르키 베든 교육 중의 구디 댄디 동심바 시바 수규고 타
1: 롱아 전기 철교 중업에 고야부 주바다 콤도비 야부 보바 시발레 남 티베 응오바다
2: 추무티베당와지부티베장도도데마데중규무투데중감중제기신도서바드신베고로시스양주람소레제남장케진카직주중키가제투장소렘네벤조르타지소뷰디콤베치구쇼네신딩쇼치로당베고로호구리야다자르멘키심수메첸수치고베데자르벤세숑키
1: 로규라양타베다단진바다먹덥기체니랑균랑다지규뷰규체베꼬르소인샘라팅디선주르기낭튠십드남세로나디가레구넨비베니츠지접쇼지시진핑키투몽토축부르규르바체규니제조링로기모웨랑자다중규나베티럽젠기케주케첸부지인시데나와타콩키뷰제토베콩벨라꾸디동마다 지조윤노르기파레이친부소바다퇴송곱샹아르베야고접데 티럽젠족륜기 춤제 티베망웨 티베 창샹아 미망용라 펜바토바치 그시 내드나유 니동이슈저지르 다왕아바라 땅조양기 저장라 뷰제토베 공베다 퉁몽 축조르기 뾰든 그 뒤규 랭겐 케진제유 지접쇼지 저장라 퉁몽 축조라 꾸디동외추 문규 뾰든 체급하다 重建的重设计黑巴达社区帕里基黑巴永不给黑巴界冲突东局的作为卡住是金局别浪家等于龙安哈曾经浙江期罗天居民安也也特区的基增进度松托联系启动了电力重建的重设酿制空别了你这些的推梦出局的给拉林冷不催熟起别托军界没把它空得萨拉巴别巴达偏着萨拉巴托别他接浙江土 계급기 직류소자 니동압질 하점기 인재미바라 레가 최신유받다 소래주미 내민코르교 최신유 멍시비입 침북하지키 닌다라 콜라시뷰 타니 탱 통주로 치기하자 카시 타주톱주로 대교치받다 촉두뉴바 점링기 뚜니에도 리뷰 다제 저장토 닝보 조산초가라 닌제릉의소 둔주치제 둔치십기 점심받다 퇴감치 中日来给的约定，可能是比阶级的社会年纪大什么的他们都占有。加起来，重视社会的人，他们采用预估啊，每天吃几个怎么了？那连续呢，证明了中国重视的那么一万个小恩信誉。提到你浙江的土木局局了，各地动员孙杨点边那么些。土木局局用啊，解决的，直接说起习近平给大都突然那些事实。浙江都将来能够空气。
3: 给给特区给特区各地开进南的日租热烈的联系启动所及采取拉达的采取了各地当地浙江给空白托运没把的当地民币内段我了特区采取了内地南域你别露些人浙江给给给特区拉达的定时切的比赛托牌空白处制作军队的给帕雷切入东局他用切信誉
1: 浙江行经空白车的各位新旧看，屯门出局的新旧的那一看给竹林选拔潘晓东去。接接特局呢？浙江给屯门出局了各地动员，作为组织之一把的，天南地北重建的重设结构的车轨的，日租热烈所及都协调呀。黑把进步松冲的动员，中则是浙江给屯门出局的给北端区组织了各地点地东端呢。
3: 解决特区七吨土解决他用切托，托到派出所，拉链打了把的，宁日点脚切的，比赛托牌空白的，屯门出局的吉隆布萨尔巴，垂直解决的引线绝育。浙江区重建的重设的社区永不解决黑把进步松冲的动位，休假时代对解决几率应变日个月，凌晨总都下雨。
1: 屯门局局的北端区组别同埋推算，行进铁用的总的重建的区域居民呢，对接的几率特别日规的凌晨总，你需集结邀请，铁家军的行进铁用的七个总送员，文家社区的团结及人党的东部的去。 신진 대용기 주제 직접네 생김에 저장 신진 공배다 교류 우윤행가 투몽 조교로 꾸디 초이 초장 린젠기 내든 탁주 집에 삼조니 퉁공기 교진 조보 신진 용수 장명아 고교도부 체대 길린 균세 체교태시 난주 유법다 듄니 지구지 링첸 종라 종직라 시주직 덴베다 종직라 레리직 공배 동와 갸즈 점규 서괴다 지구지 링첸 종니기 공배 동유 냠준라 괴디 동와 제기 토네 퉁레기 딕부다 첸제 사뚜기 퉁공 냠주 제 유제 죄유 지주 조례 남자 림부르 체대 저장기 처지 람수 레수 당유 팅에 직대 직례 숨대 직라 교로받다 신진다 태도 챔받다 변조 돕진종 雄공 길에서 망도 당와 교구 치든도 체대 되제기 지류 태배 종다 초용기 차조로기 로교로 냠례래 된배유 주조 총계의 거정 취니 태난기 직제 저장 신진 주조 총계의 거정 취기 추장 순바 정항키 안주 카즈 궤도수 탁주 체급받니 수준 퇴례 지교로 체교태시 신진기 변조다 체진젠 팅소 챔비 안주로 로람 체대 퇴례기 뷰제 토동다 림보라 그디당왔다 한로이 유항다 림빙키 님구 로래 체유되대 천제사 되기 시딘 누바 체로 당왔다 토롭기야 안주다 냠도 사뜨 추다칸 주베 심주 사르베기 누바 체로 친유 rōgyō chidab tētāki gāngnē sēwā māsē tāndū sūnshū jāng pēbārā kūrūyū jēchū yū. Dzōngkōng pārda, sāgōng pārda, dēzēn pārjē tūnjūrū lāṃsū cūshīb chēbē, kē chēngkī wēlō lōkchīn chīsūda gyūjī sārbāsōgī tūnlē kōngbē tāngwē, dēzēgī jīlū tēbē dzōngkī mīngdū tūnbā māsē, dēzāng shīngjīngkī sūlē dzōng chīnbē chēsū yāng cū yū. 리즈제네 서구기 해바 총도 동왔다. 퇴송수 저장기 레시 체동 균등아 띵서도 단데 총습 공비기 능의 규슈 규비 체신유. 리수이 총기리 진윤 총기 박립 세강기 서제토기 팁세지지 창매 총라식 춘기유. 박립 세마테니 콜라시비 계급도 서구 주주라 총 톱듄니 진윤기 총습기 요구 촉지 공비 당외 럼비토 규발에 총유. 浙江行进李水重给的金云总行列重视局金云庞丽森面布达行区的年纪主任赵家明启安置庞丽森面积吞列个性的一万七月陆当重视给在地部的我在干部连云区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다 속지 공배 용어 최신유 제주유 요구 속지기 레시 체동라 그디 띵섭 당외 등의 총수 장배 냠신기 공배 돕쇼기 각결에 최대 칠레 레규 지도라 띵네 총습기 튜네 당부다 니바 숨버지 냠지 공배 띵섭 용어라 그디 티뷰 진윤기 바세 튜네기 총대다 상람 좁게다 총수 니길하 직도 제유받다 대신부 칭아하 바바르 용어라 니지 토뷰 浙江省金李水崇杰的金云总东方崇德新生都崇泽渔民王立芬起崇杰南给兄弟忙不惜培育都落地忙年的准干的习俊所及来过年的月帕里四九天阳与国外娘林级别南大西来求的月俺族人金级国南都来个的着特别还将要不都解决月明儿的浙江起有个崇泽
0: 我同孙杰哈了，缺不得重视团队的排列的，前几日东新月。他来落队途，预算了的呢，出租用的级别团队的最大水平，每天出勤的中额级连续用完了，各级突破的，新把了各路同居了，你的团聚已用不判断用的签约。浙江行进，新来重视团结共振，李英斌去，俺最积极特聚了，带来顶十七八的，蒙住了的呢，重庆的。
1: 与他俩两者阶级流松力把他中心于列目的总中的规制女不切入动了的预算了的呢出局的天天团队进不注意团队加速别级别差距人就了他的前提重叠的重叠的猛些直接重视度努心的切记突破差距引些就有团盟出局的级别团队组用前提龙啊哈怎么松准浙江去预计没得级局局了他的黑把进不松军队其中都单元 Xingjin yong ki chongki da chongsip ki chongmi, yongbop ki dabgyur heba de, jikca gu chongni, jikca ge jikpa ra chongdu chimba da. Lo juksum duma ra chongdu chobe namba gyungyong topde, benjo xingjin chimbyo chwedu, heba chongshu teri kyori yu. Talui lo duedu, xingjin yong ki chongsip ki chongmi mi de, chanyom gujo chokbe yongbop de, goro niji duendong abgya ngabchung nga nga sende, tuyo chongbole gyaja chukpa ra yu. Zhejiang xingjin, kongbe da gyurju ulen ki tangzui kongmi, Huang Honghong ki. Ngan zui jijab shuji Xi Jinping ki ngak ju yi la tenpuro ngay to. Tumung chukyu ngay la la darda, ngay la tsuta cha gyuru gudi donwa da. Sa du ki gui ji da. Tule ji yu la tente, jizu gyu nuru ki paklip chi ji chi li su donwa da. Tumung chukyu ki ngay bui mungsi sa mi jeba ra sa dento donwa da. Chebji, kongbi ki chumze ki mi tibia mangwa ra penpa toba cha gyu yin. Nidong sumju tambalo legab, Buidu kongbe ki tumung chukyuru bedun kuyo zogchun chibara takju rengshin ki pirim tiongpa chede shize chane jizu ringlo tingrab jengi sunyam tenbe biri ngun la chubye zunin chakyo yinshe chuyo yu.
2: Diga lekunne biwe ne chu. Tse choksom nin, jesi jikep khan sangyuru shungne khan ki longa chen chunga pa gu chubye jyotun zowe sangyuru yongcha chondo jabtan rinpa chosin. Chungkam kuyo bu jayu genkuruwe longa chen chunga pa gu chubye loru rangye ki chungkam kuyo ki buze gyunche me para le su chinpa tan mikche zowuru le chu ngwe se chung yu ba ngwa zhuna yu. Talue dawa thangbu ne dunbe para jayong ki PM ni sa nge che du ngwe bu chanyum karse tuyusung le mi gyabang chubsi ma shir weke jik tan chengchung ye chan ne chakse gyaja chu tan chengchung ni simba tan. Namsi likbe ninchang ki durse tuyusung le gyaja ne sum tan chengchung gu par yu bashi. Sangwe chu rik thangbu ne sumbe para ki chu bu se shibshir chepe chungwe ki durse gyaja kyo chu tan chengchung nga simba ti tuyusung le gyaja ne ni tan chengchung si par yu bashi. Mangzuo ni zhang ki chu chung zhe ki bao zuo ne tun chong dong la zhang che zhi zhi zhu yong che yur gu di dan ne zhi chu tan mo chu chu chung ki chu bu se mu tu rin ni ba ren ne du yun yong tu yu. Zhong kam ku yu bu bu zhang huang ren chou hi. Ngan zui tun yong ne ne le ke xing chen li tan tun la chim dar bao zuo zhu yong che yu tun ju che di bao zuo go zhu ki gao zhu le yun tu tan ding sim ngan gu di dong wa tan. Zhong kam ku yu ki bu se kyun yong ne chi li su zhu yu gu di dan di mi ma mang suo ki zhe bei zhong gu zhu zhun che bei pen zhe cor tu ba qi xin yu. Nye dong sum zhu lo li gub gye yong ki PM ni sa nga yi kar che mi gya bang chup si ma zhe re wei ke ni shu zhub du men sim ba che gyu tan chu ku yu tan chu zhong kam ki bu li chu dur se ki mik che gya zhe gye zhu keng e pa re toro dong hua. Sin zin chong zhu chi gye ki ku yu zhu yong li zhu che pa. Chong sib ki tsuwe zhuk chu ju yung chi tse, gya zhe dun chu sin gyuru gui di dongwa che che di, dian di ngang, chong sib ki me du kru yu lik su dong du yin si ju yu. Talui lo du tu, gya yung gi do sui lo ki lo dong zhe ki sung hui du ru se thong mar, gya zhe ngab zhu le ma wa chung yu. Chong kam ku yu bu bu zhan xuan pa li gao yi. Long a tse jiong a bie xin, tan bu se ki jian puru tan xuk se ni chun jing che di nu ju tan su le, jim zhui jian jin, chong jir tan chong sib zhuk jun so, zun le kye gung ki bang mi tian yung pi jie le gu di dang yue jie jue ba shi. Dang gi so jin jub jie ba cho chun, rang jie ki nga ji su, long kam qin bu tun jian zhuk sum ba ba jim la dar che di, rang jie ki ke long ki bu se ngu se tu bu le su zhu jiru gu di dang yue. Chong kam ku yu bu bu zha xuan pa, xu bi jiu hi, ming nga re, Rang ye ki, lung kam qinpu tun zhen zhu xibati. Regur sabi, ke lung bu zhe yun tu lik su tong wei cha ju qu xin gyok buru su xin yu ba tan. Zun ne to, ti wei to wa tan, ti wei ne le ke hua, ti wei cen zhi tan tun ba yung yu ru xiu gyam ne. Zhi qu yu yu ji chong sum tan, si chuan tan chong xin se hui, xin jiang ki u lu mu ji tan chang ji. Shi he zi sa kong jie, xiong nui jie yu ji sa kong su zi di, mi qie zun ne sa kong le qiu yong ne jiu yong che yu tan. Kui yi zhi yi tan, rim xin gui di dan wa yu, ke long ki bu se sa kong yong su li gyur yong wa che yu yin la. Zun ne le ri tan, kye kong lu zi jie jiu yong tan, zog bu nyong dong qi xiu qi ru dong wa tan. Zun ne cha ju ka jik, qiu gu tan, le zhe qin bu ka jik, la dar che yu yin xie jiu ba shi.
1: Diga li gong ne bi bi ni cu, le zhe nam zhang ke jing ka jik zog jun te, ji zi juk sum nin, Tsegay rengxin ki kagzay tsumzi su libde banjo da jizu budu kongbi la guishu nenshin dingshu qiru dan yu. Yu gangwa kukpa qinpyo kyu ki leja zobo de shizi yang zhu lam namzang la jizay juksum nin zhugzhun te pirim sarba chung yu. 남장기 춘진정신기 레저인배 시즈양 삼진기 가제 슈크대 줍시다 삼진기 추딩가바더부 시수차배 신룹기 띵도니기 주수 아래 리줍총대 지두기 어준배 내급주람다 대신삼배 작다 조부조교로 멍시띵유 시즈양주람기 링제라 지리숨주송아점유여받다 눕도 광州南山의 고초신 샤도 동관 湖门다 沙田重点泥巴的 립지유 月岗澳三金的神中主人女准心别结束谈的准心别十字阳主人月岗澳库布清别科技增不改别主人开心闲行时三八准心别结月岗澳库布清别科技初古亚学习金主查家作物二十别切入当地库布清别科技重点的去做团结的控制主角若让下就是广东金主操别

0: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장디네트 다들기게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디제시
1: 디글레군에 비베네츠 치 주피니니 점링기 심수마를 전수쇼회니 무힌 니세주마라 플로크리아타 자르메소기 최고빈테 자르메시슌키 루규르양타베다당진바타먹터키체니랑균랑다치규뷰규체버시점링게심수마레첸수슈웨니무팅춥시바레베응누투루구르예심수메뉴즈포겐초바타디신콜라시뷰게그망고시기먹터키뉴즈포겐초베기투미츠쇼알투루구르야르자뒤자르벤슌츠칸게고잠토도좀체휴 유응에서유배망초네계산토배부채잡바타락도주민제랑니특덕체구시바타팀다라군습체구시바자르비엔마게링루가고체구시바어리탄자르비후쿠리아제기망투나지릉우구체체바소기제리케르유바타자르비시슌키루규르따당양타바진바타머쭈기투수펌메젠시키듀디샘수마체도주바소기머쭈기낭니테락산남당아랑니특덕체구바마세
2: 뉴스포켄러군습제구배지와둔휴두소난슈켄로쿠르예롭자치모화바이회산키케세이먹주라리안툰지샘수마탄자베네툰타네레수바젠키두와소먹덕제낭예라리안툰수휴탈도네쥬나먹주추메셀러뉴즈치슈포시바타동에치슈용구지휴지쥬바시자르민기게서빌린투밀러카메작배가격돌와띠
1: 배미기자르벤게낭니창바시에베니지짐듄티 달류다와초바르짐듄세바마세 다와게베치춥게님파르 균동시균바시 니듀 니지짐듄티 유응을수 텅동 샘수메응을수 롱예듄베치구시베휴 자르벤게발린사구바이텅 샤오스히 발랑페 창쿠르게 더블레파르 송예레타르페 샘수마시탄 쿠메키미히 메세 용규주의바시
3: 베린제 샘수메 덴제 샘주 칸게레 튜미나 사부리나히 튜유징부나 샘수메 도부뇽겐게 베저 공룡페 테르딘 난츠 콘츠 주츠르니바타 쳄지 콘츠냥베 도부틴데 라리아메튼바 쳄주 로라 덴부릉예 그시 쥐바시 디글레군에 비베니츠 콜롬비아 계급 뉴츠닝가 도담주기 체조섬님 베베 년슈로싱나 계급 테르게베 사용츠
1: 기남도시로베미
4: 메메다치키 난주 랑바르 추기지
5: 메메부치키 난주 르부 추기지
4: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5: 각도 유비 기준이 무치 신세 렘바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된데 양천시키
4: 서초 강시키 유기민한 경화치
5: 미리카기

0: 더불이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링게 공감상 샴레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선수구인 팅디리 쟁키 낭튼조니 而是他一人去 推给真罪了森西扛着七八塔 给我扛勇士级别过他 中国一个人去 而在阿比耶新来历日落不说的 自女我种其女切入东若七八过了 土耳其沉住了电影 库尔地所被当去车书灭不随吧 推人扛预备过了 中国微不用动去年苗里 铁链了接续上不可动七八过了 而日国车同球东差七落七把盲区外起来了让不他盲错居马的欺骗人没不离观众战人没别内团不都团别过了中国二十二对前年快乐西北冲上了西北区七别过所引下面了听地里曾经当团西北车那么先说 明二的二十堂一人玩军团岸卡带图狼家推步对接给西绿都清月
5: 铁人普斯兄弟一人了电别马团旗机关旗南巴中央县土单元间各动坦边疆年切军内一人去国国土主自己行月一人去霍姆茨措卡地特聚给甲丁地拉杜松内而日恰金顿巴坦切记马团各动人别米团规制领着前年孔德吉马而日特最切给了车这几个月
4: 而且总统宣布万事一举催单呢而且他一人去真罪体真罪人不怕的嘛立不是一些明年给个你比给南去给给去村村体别而且他一人去推动南错开去出行下多年团体其实前面事情铁人部师兄了点过女秀车别团结体书跟冲突动作的体外凶人家不他却你比书册马尾卡点给那么母体跟空气识别问尊几个月不是 而且没本了年薪文三团别年托给那么团不他提醒给南托军团案拖着周围我国去北镇团托铁人部师兄去明儿边角去女秀他亲自全面片村送这些年一人去年团他最缺给荣华几个月给今年年薪就增做给为啥那么长期主任选拔我爱自己 铁人部以明儿一人去那团铁松为当具体看了帕米给村南群外里群外行人了看了我乃马团去当个也不行免别给高位孟出他唐林去高位西地瓦了团队谈七十年个七高位内数开了月季绝不是一人去听爱真最贵霍姆茨出干的特许给甲边七不是银别人他二位电梯接替
5: 特别给开边七十最冷气新月铁人部师兄去女婿羊驼东国别开着轨道给推个地了一人去你先看错个街头国际具体而且拆给忙不准备拿而且一人谈提醒社会去那天给开了马团车就变成电图交给他一人去错到高东谈变着年轻长嘛七点七八高东车别一人去跟诺了七住七八谈的穷困色鬼催索催月
4: 因此，约卡洛钦去开发菲斯顿去，一人去那么久了，还将塞不得，错开去当晚接替，开山体外嘛，我最能解决的因别，文字几个月不是，一人去一些明年，我们是错开呢，一人去特别去机关，拉着许多客流进，替一人去定价电路谈，社会去读书托人送教，错过去定价这个税该转接给内部同胞们些。
5: 马文白二十堂，应对全面切割的样，改变拆迁，扩展歧途别文件几个月不是。咸阳一些明年，二十堂一人去推拨马文白偏桥铁，陕西去农村送粮食别文件七八天。近年，明儿对接给西路银别卡带给那么铁，军推局提升。铁人部师兄了给南去定过女秀塔，各自村级官别村村婆呢，西军去为马团抢救拉了两百个陀螺丝。
4: 我应该叫你给平村七十米级别，错开给出新乡东了过跟铁别，那么母体内心。你呢？马团东都拉两人不不给铁些。明儿二十堂一人去，对接给村村几个月末，我应该苍马给南去车间小看去女婿提不月别，叫你不错开给出新乡东那团跟别某处七不冷四别人家，俺是那月了。 到顿巴平村接过七百团结，街头穷四帮七百七个。 코웨이티 팀바르 사바 계지부의 주인 샤벨리 발라카디이 초니뷰 눈댕키 추퇴준족탑 제체 두법 티신보르탕 시류 라리안신보르지에게 코르교리 원제 주요가외 원진지의 협신 숨니 어르탄 이른와 내급정신키 파르게 꿀지 중수협의 태시 아만소 동지치켄키 동지워 어리초기 이른러게외 변조니체카지 매부수니 이른키 초가샤주니튼티 중세치슈체교티 지린치시버시 Shanghai, Chigeke, Yelopchinki, Wisha Simjuso, Yegen Timuwa, Ding Longki, Konki Nunsui Rixumpetita Ki, Trunne, Nitsu Tambuti, Twin City, Ertan Yerenki, Mututu, Tuzu Gangshin, Trimun Chin Yinshin, Shikunchi, Mokchu, Michuata, Munjiki, Tunjiga, Yongawa Yimbe, Munzinchi, Yubshi, Shenya, Ding Longki, Munzinchi, Tun, Mojitabani, Sartu, Gosha Chipe, Chi, Tu, Zunzin Yibe, Munne, 랑초 최근 넘겨토네 랑키 왕차 조국의 자자치외 변조 투법기 이랭키 어릴 치슈 체교로 군디 동시미 원가 민연히 수일어대나 변조 탐망초네 이랭키 특진쇼카키 문죽 둔천식 민변문진치의 협시 咸阳空气, Mingar, Ertan, Yereniki, Tutsu Gangne, De Yujin, Sushi Ki, Mulla, Chishu Chimela, Dashin Yuji Jubata, Dujeki Juna, Erir Kasi, We Dimgu Tutsu Rumi Yubi, Tirumpula, Tutsuki Nushu, Tiwechiwa Yula, Yerenla, Tiwe Tutsu Gang Tobi, Nubu Yubashi. As a bee, Olomia Nadi, Hulite, Rengchun Ributan, Sujun Ribe Lublinki, Tudakangna, Junkui Gigi, Mayu Jigi,